山河志远不忘初心，岁月更迭不负本心。接下来这首不忘初心温柔且有力量，提醒我们来路漫漫，不忘为何。

式。那以上呢就是今天节目的全部内容了，祝大家国庆节愉快，我们国庆回来之后再见吧，拜拜朋友们，祝大家旅途顺利。

아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업 방송입니다. 저의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결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30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병원년 8월 스무 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시에서 중의학산업 고품질 발전 전문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석인 진공대가 회의를 사위하고 연설했습니다. 전주 기존 주택 엘리베이터 증설 현장 참관열 등이 우리 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주제 취재 활동을 전개해 국경절 연휴 근교 미니 휴가 세 공간 사전 홍보를 했습니다. 아래에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9월 28일 우리 시에서는 중의학산업 고품질 발전 전문회를 소집했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진공뢰가 회의를 사회하고 연설했습니다. 회의에서 각 관련 부문은 차례로 중의학산업 발전 상황을 회고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중의학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특색 우세를 발휘하고 새로운 질적 생산력을 육성하며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현실적인 경로입니다. 사상 인식을 높이고 중의학산업 발전을 전시 산업의 중요한 위치에 놓으며 성당위와 주당위의 보지 요구에 주동적으로 접목하고 연결의 위치를 정확히 찾으며 발전 목표를 명확히 해 재반 사업이 시종 정확한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해야 합니다. 사고 방식을 적극 넓히고 총체적인 자원관을 수립하며 약재만 놓고 약재를 논하고 가공만 놓고 가공을 논하는 국한성을 벗어나 전 산업 사슬 발전 이념을 견제해야 합니다. 변경 우세, 구역 우세에 입각해 시내 자원과 외부 시장을 통일적으로 활용하고 산업이 분산 발전에서 체계적인 향상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발전 방향을 명확히 하고 기존 산업 기초, 재배 기지, 가공 기업, 과학 연구 플랫폼에 의탁해 산업 발전 경로를 과학적으로 계획하며

미약과 의료, 문화관광, 건강양생, 의료미용의 심층 융합을 추진해 산업성장의 새로운 공간을 개척하고 산업발전 기초를 끊임없이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정책을 연구 통합하고 각 분야의 지원 정책을 전면적으로 정리하며 국가에 유리한 정책을 깊이 연구하고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중의약산업정책 목록과 신청 지침을 작성해 정책의 중첩 효과를 최대한 방출하고 산업 발전에 튼튼한 정책 지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봉사 보장을 강화하고 본지 중의약 기업의 질적 향상과 효익 증대, 발전 장대를 도우며 현대유통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중의약 제품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판로를 넓히고 시장 파급력을 높여야 합니다. 대상 건설과 투자 유치를 잘 틀어주고 중점 대상 건설을 다그쳐 추진하며 산업 사슬

0: 시민법원 부원장 조승길이 회의 열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3년 형식으로 습권평 총서기의 중요 문장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정치 책임 시대를 견지하자와 중국 공산당 연결 시 제17차 대표대회 정신을 전달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시인대 상무위원회 집법검사조의 연결 시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관철 실시 상황 집법검사 보고를 청취 심의하고 시정부의 연결 시 2025년도 정부 채무관리 상황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또 시인대 상무위원회 집법검사조의 연결시 전민건신조례 관철 실시 상황 집법검사 보고를 청취하고 심의했으며 시정부의 연결시 고신기술기업과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신규화 기업발전 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심의했습니다. 그리고 시정부의 연결시 골목길 개조 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심의했으며 시인대 상무위원회 집법검사조의 연결시 연변조순족자치조 민족단결진보촉진조례 관철 실시 상황 집법검사 보고를 청취하고 심의했습니다. 아울러 연결시 제3선거구 선거일 조정 관련 사항을 심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인사 임명사항도 통과했습니다.
1: 9월 29일 정협 연결시 제15기 위원회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시정협 주석 5군이 회의를 사회했습니다. 시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시장인 김영해, 시당위 상무위원이며 통선부 부장이고 시정협 당조 부석인 로평문, 시정협 부주석 후보 장수량, 리인철, 시정협 부주석 리평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근평 총서기가 중국 공산당 창건 105돌 경축대회에서 한 중요 연설 정신, 7월 30일 중공중앙정치국 회의 정신, 중국 공산당 연결시 제17차 대표대회 정신을 전달학습했습니다. 그리고 시정협 15기 5차 회의일에 제한처리 상황에 대한 시정부의 통보를 청취하고 전시 투자유치 사업 상황에 대한 통보와 시정협 투자유치 사업 상황에 대한 통보를 청취했습니다. 또한 연결시 인삼산업 발전에 관한 조사 연구 보고 토론고와 연결시 역사문화거리구역 보호 및 특색 조성에 관한 조사 연구 보고 토론고를 심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연간 목표를 예의주시하고 연말 전까지 재반 사업을 높은 질과 효율로 완수해야 합니다. 대상이 왕이라는 이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투자 유치와 대상 건설을 잘 틀어주는 정치적 책임감과 사업의 긴박감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시정협 상무위원들은 앞장서 인도하는 역할을 발휘하고 주동적으로 행동하며 적극적으로 직책을 리행해 난관 공략의 함력을 형성해야 합니다. 또 시당위 중심 사업을 둘러싸고 직책 리행의 새로운 모식, 새로운 매개체와 새로운 경로를 적극 탐색하며 체계가 보완된 제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협 직책 리행 사업의 질적 향상과 효익 증대를 추진하고 연길의 도약 추월 가속화에서 새로운 돌파를 실현하는 데 지혜와 힘을 기여해야 합니다.
0: 1전 주주택 및 도시향진 건설공원, 전주 각 현시 관련 단위 3열군들을 조직해 우리시에서 기존 주택 엘리베이터 증설 현장 참관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현지에서는 대상을 살펴보고 경험을 학습하며 복제 가능하고 보급 가능한 선부식을 정리해 전주 기존 주택 엘리베이터 증설 민생공정이 하루빨리 착지되고 효과를 보도록 추진했습니다. 참관단은 문창소구역 기존 주택 엘리베이터 증설 시공 현장을 찾아 진학가도의 기층 군중사업 경험을 청취했습니다. 해당 가도는 저층과 고층 주민들이 제기하는 요구에 비추어 집집마다 정책 선전과 협상 소통을 전개했습니다. 성근학원 명거 소구역은 우리시 첫진 기존 주택 엘리베이터 증설 시범 대상입니다. 참관단은 대상 건설의 실제 조작 절차와 관리 통제 표준을 깊이 요의하고 건물 구조 검측, 관선 이전 개조 등 여러 부문이 협동한 실무 경험을 중점적으로 학습했습니다. 참관단은 또 연결시 기존 주택 엘리베이터 증설 조정 중심을 찾아 해당 중심의 운영 기재를 요의했습니다. 알아본 데 따르면 올해 우리시는 모두 400세대의 엘리베이터 증설을 신청했으며 현재 145대가 실질적인 시공 단계에 들어가는 바 전반 시공이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1: 9월 24일 연변대학 부속병원 연변병원은 10개 중점과실의 핵심 전문가들을 조직해 소형진을 찾아 건강연변 천일계획 기층봉사를 전개했습니다. 현장에서 제공한 무료검사 항목에는 흉부CT, 갑상선 초음파, 유선 초음파, 간 담낭기장 초음파 등 여러가지 진료 내용이 포함됐는 바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군중들의 건강 관련 의문에 답하고 맞춤형 진료 건의를 제시했습니다. 알아본 데 따르면 건강연변 천일계획

0: 계획은 실시한 2년 동안 봉사 범위가 전주 27개 향진에 피복돼 광범한 기층 군중들에게 혜택을 줬습니다. 암 조기 검진 및 예방 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폐암, 간암, 위암, 대장암, 전립선암과 여성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7대 다발암을 중점적으로 검진해 암 조기 검진, 조기 진단, 조기 개입 봉사를 기층 일선에 실질적으로 전달했습니다.
1: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연결 문화관광시장의 열기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바, 근거리 미니휴가가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새로운 여행 선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일 지당위 선전부는 삶이 머무는 곳 연결 주제 취재 활동을 전개하고 본지 주류 매체 기자와 1인 미디어 운영자들을 조직해 소영진 동광촌과 주변 3곳의 특색 문화관광지점을 탐방함으로써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집에서 멀지 않고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숨은 여행지를 발굴 소개했습니다. 취재진은 첫 번째로 동광촌 송도국 양생휴양지를 찾았습니다. 총 부지 면적이 6만 4천 평방미터에 달하는 이 종합문화관광 대상은 주변의 우수한 자연생태 자원에 의탁해 외지 관광객과 본지 시민들을 위한 산과 물이 어우러진 도시 근교 미니휴가 명소를 조성했습니다. 대상은 별을 핵심 주제로 삼고 숲과 물가 사이에 산책용 나무잔도를 조성했습니다. 또한 특색 민박 12채, 어린이 놀이구역, 커피숍, 식사 플랫폼, 수변 통나무집, 불고기 구역, 유람선 등 다양한 휴식시설과 체험업태를 갖추어 다양한 군체의 근거리 여행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취재진은 두 번째로 성지정 캠핑 장원을 찾았습니다. 장원은 우수한 산촌 전원 환경에 의탁해 생태 채집, 축구 운동, 야외 캠핑, 불고기 휴식 체험 등 항목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전원 풍광의 우세를 한층 발굴해 야외 캠핑 텐트를 새로 설치하고 캠핑, 진짜 여행과 향촌 휴식 체험을 깊이 융합해 가족 관광객들이 한 곳에서 몰입식 미니 휴가를 즐길 수 있는 인기 목적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취재 활동의 마지막 코스는 산자락에 자리 잡은 삼변 커피입니다. 최근 몇 년간 연길의 향촌 커피숍은 해마다 늘어나며 각종 소셜 플랫폼에서 새로운 인기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삼변 커피는 시종 자연과 가까이 하는 리념을 견지하고 나무와 잔디, 햇빛, 산바람 등 자연 요소를 매장 설계에 융합했습니다. 자연 더하기 커피 모식을 이어가며 여러 곳에 동화 같은 기념 촬영 공간을 조성해 아늑하고 편안한 휴식 분위기를 마련했으며 자리에 앉아 사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산촌 자연 경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탐방한 세 곳은 이미 하나의 근교 미니 휴가 정품 코스로 연결됐으며 각각 연길 근교 휴식의 세 가지 특색 체험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성로곡에서는 다양한 업태를 한 곳에서 즐기는 종합 체험을, 성지정에서는 재미있는 상호 체험을, 삼변 커피에서는 조용하고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번 취재 활동에서는 대량의 사진과 영상 자료를 집중 촬영 비축했으며 국경절 연휴 여행 홍보에 활용할 수 있는 현장 내용을 중점적으로 수집해 연길 문화관광 선전 자료를 한층 풍부히 하는 한편, 명절 전에 각 공식 채널을 통해 집중 추천 소개함으로써 다양하고 새로운 문화관광 체험 공간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의 근교 단거리 미니 휴가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만족시키고 삶이 머무는 곳 연길의 독특한 매력을 직접 느끼도록 할 계획입니다. 9월 27일 공원 가도는 원희 서위구역 민족 단결 마당에서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은 한 가족 조제 선전주 및 제13회 효 문화절 활동을 개최했습니다. 가도 사회구역 간부, 상가대표, 우대무휼 대상, 주민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효와 선을 중시하는 가풍을 함께 이야기하고 민족의 정을 나눴습니다. 현장에서는 또 군중들에게 민족 단결 관련 법률 법규를 보급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이 더욱 깊이 마음속에 자리 잡도록 했습니다. 경도 효친단체 휘갑 생신잔치에서 조민족 사무위원회 주임 초지강, 시당위 상무위원이며 통전부 부장인 노평문이 생신을 맞은 노인들에게 케이크를 전달했고 어린이들은 꽃을 드렸습니다. 15개 사회구역 서기들은 노인들에게 절을 올리며 전통 대의로 세월의 경위를 표하고 어르신들을

0: 존경했습니다. 애심기업과 사비단체들은 각 사비구역에 경로봉사패를 증정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산자, 심열의 과곡화, 방송 담당의 김영아, 최림이었습니다.
1: 거리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색다른 풍경이 보이며 매 풍경마다 정취가 넘치는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2: 독특한 민족 문화 매력을 느끼고 축구 고향의 활력과 열정을 만끽하며 전통 음식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연길에 오셔서 연길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0: 조려화 작사 윤금남 작곡의 연변의 오면을 차미령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가를 마칩니다.
1: 생활의 빈틈을 채우는 알뜰 정보, 생활 정보.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매미 소리가 청력 손상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하는데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전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는 올해는 내년에 비해 매미 소리가 유독 크게 들린다는 게시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속적인 고온은 마치 수컷 매미들에게 흥분제를 투여한 듯 기온이 올라갈수록 짝짓기를 위한 울음소리가 한층 더 잦아지고 거세지고 있습니다. 매미 소리는 최고 80데시벨에 달하며 이는 지속적인 전동 드릴 소리와 같습니다. 열은 반드시 빨리 병원을 방문해 영구적인 청력 손상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심근경색, 뇌경색은 잘 알려져 있지만 귀에도 귀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네, 신경성 이명과 청력 저하가 동반되는 것이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한쪽 귀의 청력이 나빠지면 반드시 응급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가 매미 소리의 최고조 시간이므로 밀림에 장시간 머무르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매미 소리가 청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매미 소리가 이명이나 청력 손상의 유일한 원인은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는 과도한 긴장, 불안, 수면 부족, 피로, 밤샘 등의 나쁜 습관을 피하고 잠잘 때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합니다. 소음 환경에 장시간 노출된다면 창문을 닫거나 귀마개를 착용해 소음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더 이상 2A류 발암 물질로 분류된 이런 물을 마시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몸이 불편하면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라는 당부를 자주 듣게 되는데요. 뜨거운 물을 직접 마시면 도리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놀래오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섭씨 65도를 초과한 물은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기구에 의해 2A류 발암물질로 분류됐습니다. 네, 그럼 65도는 얼마나 뜨거운 물일까요? 열성적인 소비자들이 실제 측정한 바에 따르면 예를 들어 막 삶아낸 면은 대략 70에서 80도이고 막 우린 차는 대략 80에서 90도이며 샤브샤브 국물은 120도까지 올라갑니다. 네, 건강한 사람의 구강과 식도 내부 온도는 보통 36.5에서 37도 사이이고 가장 적합한 음식의 온도는 10에서 40도이며 일반적으로만 매우 뜨거운 음료 섭취와 세포 손상 및 잠재적인 발암성의 연관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온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소화관 점막에 어느 정도의 열 손상, 으레하면 화상을 일으킬 수 있는데 손상된 소화관 점막의 표층은 탈락하고 재생되며 반복적인 열 손상은 세포 증식 속도를 빠르게 해 변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고 나아가 세포의 암성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암연구기구는 65도를 넘는 매우 뜨거운 음료를 2A류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다는 증거는 제한적이지만 발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만약 뜨거운 음식을 자주 먹으면 아주 뜨거운 음식을 먹어도 예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식도 점막이 반복적으로 데일 수 있고, 그 결과 화상 회복, 화상이 되풀이되어 암으로 변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정확한 물 마시기에 있어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라고 합니다. 첫째,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을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수온은 35에서 40도가 가장 적합합니다. 셋째, 조금씩 천천히 마시고 벌컥벌컥 많이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음료로 물을 대신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섯째, 날씨가 더워도 얼음물은 가급적이면 적게 마셔야 합니다. 네, 춤 운동이 우울증도 예방하고 노화도 늦춘다고 합니다. 함께 알아봅니다. 네, 일상생활과 직장에서 불안감, 과도한 스트레스, 무기력함을 느끼고 무엇을 해도 의욕이 나지 않을 때 어떻게 이를 완화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답은 바로 운동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즐거운 운동을 간과하고 있는데 이 운동은 우울증 개선 효과가 모든 운동 중에 1위입니다. 바로 춤, 간과된 즐거운 운동입니다. 2024년 영국 의학 잡지에 발표된 14,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 여러 운동의 우울증 치료 효과를 체계적으로 비교했습니다.

결과 추미 모든 운동 중에서 우울증 개선 효과가 1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인 유산소 운동에 비해 춤, 특히 광장무는 우울증 개선 효과가 더 두드러지며 어로인들에게 적합한 저비용 심리치료법입니다. 운동의학 관점에서 광장무의 장점은 신체와 정신의 이중적 개입이 있습니다. 북경체육대학 운동의학 및 재활학과 부교수 리설매는 광장무는 단순한 유산소 운동이 아니라 심폐운동, 균형훈련, 관절 가동성 자극이 결합된 복합운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음악과 집단 분위기는 독특한 에너지 마당을 형성해 사람들이 흥겹게 왔다가 만족스럽게 돌아가며 리듬에 맞춰 감정을

0: 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은 진실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저 자신의 오해를 확신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남의 눈치, 남의 생각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네, 재담 명당한 우리 노래 보내드립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1: 노래는 말이야.
2: 춘향이 저고리가 샛노랗지.
1: 누가 춘향이 저고리를 말하나?
2: 춘향이 생일이 4월 초8일 날이라고.
1: 전전 외지밭이로군.
2: 왜서?
1: 내가 말한 노래와 춘향이가 무슨 관계가 있나?
2: 왜 관계가 없어? 절개 굳은 춘향이 나하고 친척이란 말이야. 그리고 효성이 지극한 심청이도 나하고 친척이란 말이야.
1: 뭐 자네하고 친척이라고?
2: 그리고 심장사 림걱정도 나하고 친척이라고. 자네 정방정 맞게 놀면 림걱정 부대에다가 전화를 치겠네. 림걱정은 우리 증조부의 팔촌 형님이라고.
1: 여보게, 오해하지 말게. 내가 말하는 노래는 아름답고 명랑한 우리 민족의 노래일세.
2: 그럼 진작 그렇다고 말할 것이지. 이거 명절이 돌아오니까 별로 그 춘향 누님과 심청 누님이 생각이 나서 그러는 거야.
1: 우리 민족의 노래는 사철 들어도 듣기 좋아. 상록스러워하지 않나?
2: 자네 보니 이제 보니 그 입이 참새잎처럼 뽀죽한 게 그 곰을 잘 뽑겠네 그려.
1: 자네는 입이 대구잎처럼 넓죽해서 솜을 잘 넘기겠네 그려.
2: 그럼 우리 둘이 한번 누가 노래 더 잘 뽑아 넘길래 한번 시합을 해볼까?
1: 좋네. 이어대길세.
2: 글쎄 그 두만강 물결처럼 줄기차게 이어댄다 그 말이 아니야?
1: 그렇네. 그런데 한 가지 조건 있니?
2: 무슨 조건 말이야?
1: 밤하면 밤노래, 꽃하면 꽃노래, 산하면 산노래, 강하면 강노래일세. 얼마나?
2: 알고도 나무 믿지. 그런데 이보라고 그 외마디라도 이럽는가? 외마디.
1: 외마디 명창이라고 가슴을 더 울릴 거네.
2: 옳지. 그럼 내일은 설날이다. 기쁨으로 들끓는 금음날 밤에. 밤따부터 노래부터 시작하는 것이었다.
1: 빨리 입을 열게. 아차.
2: 하늘엔 천만 개 진주 부리고 우리는 광장에서 춤을 춘다네.
1: 자네 시작부터 엉터리네. 거기 어디 밤자가 하나라도 있나? 응?
2: 바?

0: 말도없는야밤에자동차달린다자동차달리다가문득세우
1: 빵빵빵
0: 여기가어딘가물었더니
1: 예여기는봄노래넘치는아름다운평강도시연길입니다
0: 누가노래를하라그랬지자네는마음대로말을집어넣으라그랬어
1: 여대기가아닌가이거
0: 에
1: 아, 아이거어망간에그랬네
0: 한번만용서한다고
1: 손에손에손에

0: 꽃처럼 떨기떨기 피어난단 말이네.
1: 난 그럼 행복의 꽃을 갖고 오겠네.
0: 좋네.
1: 마음의 꽃도 행복의 꽃도 아름답게 갖고 가네.
0: 난 사랑인 꽃을 갖고 오겠네.

0: 노랗게 피는
1: 꽃을 사세요 꽃을 사 사랑 사랑 사랑 사랑
0: 진달래 꽃 꺾어서 꽃집

0: 화물차 떠나는 소리에 아이고 숨차는 나 이제 산을 떠나야겠네.
1: 떠나긴 어디로 떠난단 말인가?
0: 시원한 강으로 가겠네.
1: 난 산으로 가겠네.
0: 난 강으로 가겠네.
1: 나는 산으로 가.
0: 난 산으로 가.
1: 난 경결이
0: 난 강으로 가.
1: 난 경결이 산으로 가 이거.
0: 난 경결이 강으로 가.
1: 그럼 우리 둘이 어디든지 가지 말고 이 자리에 서서 산과 강이 함께 오는 노래를 부르자고.
0: 그게 잘 되라고.

0: 단독호 물맑은 우리 연변엔
1: 가나오나 끝없는 명랑한 노래
0: 세상을 꽃피는 복받은 살림인
1: 부를수록 흥겨운 기쁨의 노래 넘치네
0: 나라가 부강하고
1: 행복이 주렁질
0: 희망찬 미래인
1: 아름다운 새 노래 더 많아지겠으니
0: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고
1: 생각만 해도 숨노래 절로 나네
0: 활짝 펼쳐진 질타 오기는 계획이
1: 웅위로운 설계도 위에
0: 명랑한 우리 노래 순호와 가대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FM 91.4MHz로 여러분들의 안방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나 스스로가 내가 사랑스럽다고 느껴질 때, 스스로가 나는 정말 행복하구나, 잘했구나, 대견하다고 느껴질 때, 내 인생이 나를 사랑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출발점은 나부터 아끼고 배려하고 사랑하라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하루가 걸리든 일주일이 걸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한 달을 끌든 1년을 넘어 끌든 결국엔 해내면 그 결과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많은 것, 너무 큰 것, 욕심내지 마십시오. 내게 주어진 하루만큼만 소중히 여기고 예쁘게 채워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해피라디오에 귀 기울여 주신 모든 애청자분들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며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선아였습니다.

0: 노래가 있어 즐겁습니다. 노래가 있어 행복합니다. 즐거운 오후, 행복한 오후. 노래 한 마당.
1: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노래 한마당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이 시간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오늘도 40분간 함께 노래 불러봅니다. 오늘 시간 오정묵 작사, 최룡해 작곡, 정옥화의 노래로 된 해란강 여울소리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네, 저희를 부르는 현재 연길 융합매체 중심

0: 지롱매의 APP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칭칭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사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연변 아줌마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47번, 79147번입니다. 안춘만 작사, 안춘석 작곡, 리광일 가수의 노래입니다.

네, 아래는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한자 한자 잘 적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1절 가사입니다. 바다처럼 푸르다고 불러온 이름인가? 바다처럼 푸르다고 불러온 이름인가? 언제나 부르고픈 말띠맑은 해란강. 언제나 부르고픈 말띠맑은 해란강. 일송정 빗긴 모습 한없이 아름다워. 일송정 빗긴 모습 한없이 아름다워. 정다운 여울 소리 심금을 울려주네. 정다운 여울 소리 심금을 울려주네. 후렴구. 아, 여울 소리, 해란강 여울 소리. 아, 여울 소리, 해란강 여울 소리. 이 세상 그 어디나 울리고 울리여라. 이 세상 그 어디나 울리고 울리여라.

천혜의 땅 누비면서 울리는 여울 소리. 천혜의 땅 누비면서 울리는 여울 소리. 변강벌의 오곡두를 키워주는 어머니가. 변강벌의 오곡들을 키워주는 어머니강. 역사와 더불어 영원한 해란강. 역사와 더불어 영원한 해란강. 행복의 여울소리 먼 바다로 울려가라. 행복의 여울소리 먼 바다로 울려가라. 후렴구. 아 여울소리 해란강 여울소리. 아 여울소리 해란강 여울소리. 이 세상 그 어디나 울리고 울리어라. 이 세상 그 어디나 울리고 울리어라.

네, 2절 끝나고 후렴구가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아 여울소리 해란강 여울소리 이 세상 그 어디나 울리고 울리어라 울리고 울리어라

자, 해란강 여울소리 오정목 작사 최룡해 작곡 정옥화의 노래입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68번, 79168번입니다. 우리 노래의 원곡자죠. 정옥화 어머님께서 우리 노래 교실에 계십니다. 오늘도 열심히 또 우리 원곡자 앞에서 함께 따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따라 불러봅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노래 한마당 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오정묵 작사, 최룡해 작곡, 정옥화의 해란강 여울소리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들 프로는 연길 융합매체 중심 앱, 연지룡매 APP, 그리고 칭팅 FM 라디오 APP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 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해란강 여울소리 계속해서 2절 부분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자, 아래 반주에 맞춰서 1, 2절 불러보겠습니다. 2절 끝나고 후렴구가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아, 여울 소리, 해란강 여울 소리, 이 세상 그 어디나 우리

0: 네, 노래 한마당 오늘 시간 오정묵 작사, 최룡해 작곡, 정목화의 노래로 된 해란강 여울소리 함께 배워봤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68번, 79168번이었습니다.
1: 네. 저의 과거였습니다. 저의 수치였고 저의 절망과 분노 그 자체였습니다. 전 되도록이면 죽을 때까지 그 아이를 영원한 비밀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또 한 번 보기 좋게 뒤통수를 치네요. 제가 그토록 잊고 싶어했던 그 아이는 제 앞에 보내놓고 제가 그토록 찾고 싶어했던 제 아들은 이름마저 기억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요?
2: 코웃음을 쳤다.
3: 당신이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니오?
2: 정말이라니까요? 남자는 아내를 나무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대문을 열려다가 화로불이 손을 댄 듯 흠칫했다. 그곳에는 하얀 면 뒤에 멜끈이 달린 청바지를 입고 오른손에는 나무를 깎아 만든 인형을 든 여자아이가 철문에 배를 찰싹 붙이고 서 있었다. 눈이 특별히 크고 초롱초롱한 아이였다. 오원장을 보자 아이가 씩 웃었다. 예전부터 아는 사이인 듯 스스럼 없이 말이다. 여자아이를 보면서

0: 그는 아내의 꿈속으로 끌려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오 원장이 아이의 키에 맞추어 한쪽 무릎을 낮추고 주저앉아 물었다.
1: 너 나를 알아?
0: 아이가 살레살레 고개를 저었다.
1: 그런데 왜 웃어?
2: 처음 만났으니까요.
0: 아이는 한어로 대답을 하였다. 한족 아이인 모양이었다. 하지만 오 원장이 조선어로 물었는데 대답을 하는 것을 보니 조선어도 알아듣는 모양이었다. 묘한 아이였다.
1: 오호, 인사로 웃는다 이거지? 그래, 좋아.
0: 오 원장이 아내를 돌아보면서 눈을 흘겼다.
1: 아이잖아.
3: 누가 아인 줄 모르나?
1: 그런데 그렇게 놀라면 어떡해? 애가 당황해 하잖아.
0: 그제야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뒤로 넘어가면서 엉덩이 뼈가 충격을 받았는지 골반이 욱신거렸다. 아이를 보고 놀랐던 것이 미안했던지 여자는 변명처럼 낮은 소리로 궁시렁거렸다.
3: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고 있는데 거기에 꿈에 본 아이랑 꼭 닮은 애가 서 있는데 그럼 안 놀라요? 안 놀라면 되려 그게 더 이상하지. 아이고, 그나저나 엉덩이뼈에 금이 갔나 모르겠네.
0: 남자는 아내의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온통 아이한테만 정신이 팔려있었다.
1: 넌 누구냐?
0: 아이가 고개를 살랑살랑 흔들었다.
3: 이름을 물어야지. 무턱대고 넌 누구냐? 라고 물으면 어떡해요?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아이가 어떻게 알겠어요? 당신은 자기가 누군지 알아요?
1: 그렇군. 어려운 질문을 해서 미안해.
0: 아이가 작은 비누 거품 같은 웃음을 하얗게 띄었다. 머루알처럼 까만 눈이 인상적이다.
1: 네 이름이 뭐지?
0: 아이가 다시 고개를 흔들었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빤히 오 원장을 쳐다보고만 있었다. 말할까 말까 머뭇거리는 눈치다. 케이치, 여기 오기 전까지 집사람들은 케이치라고 불렀다. 하지만 엄마는 단 한 번도 케이치라고 부른 적이 없었다. 아이는 엄마가 케이치란 이름을 싫어한다고 믿고 있었다. 아이는 입을 꾹 다물고 고집스럽게 고개만 저었다. 손으로 자기 입을 때렸다. 배 여사는 원래 내성적이고 조신한 사람이었다. 자기 조장을 특별히 내세우지 않고 조용하고 묵묵히 남편을 도와온 현숙한 내조형이었다. 그런데 요즘 와서 생각 없이 말을 툭툭 던지듯이 하는가 하면 자주 말실수도 한다. 그리고 금방 자기가 한 말을 까먹기도 한다. 아들을 외지에 보내고 난 다음부터 그런 증세가 심해졌다. 고아원에서는 무엇보다도 아이들에게 그들도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어야 한다. 그 아이들에게 가장 큰 상처는 친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기억이다. 이 아이들이 버림을 받았다는 상처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주고 너희들은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믿음을 심어주어야 한다. 말 한마디가 아이에게는 한평생의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어릴 적에는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것을 영원한 자기의 기억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버려진 아이라는 말을 자주 듣다 보면 자신이 정말 버려진 아이라고 여기게 된다. 오 원장은 말없이 오똑하게 서 있는 눈앞에 가녀린 아이에게 다시금 눈길을 주었다.
1: 이 아이는 왜 자기 이름을 말하지 않을까?
0: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0: 죽거나 갑자기 다른 환경에 옮겨진 아이들은 그 충격으로 잠깐 자신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혹은 원래부터 이름이 없는 애들도 있다. 아내의 말대로 태어나서 보림을 받은 아이들은 당연히 이름이 없다. 그리고 이름이 있어도 그 이름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상처이고 고통인 아이들도 있다. 그런 아이들은 자기 이름이 있어도 떠올리고 내뱉는 것을 싫어한다. 오랫동안 고아원을 운영해 오면서 오원장은 그런 아이들을 많이 보아왔다. 오원장이 아이의 볼을 가볍게 만지면서 부드럽게 말했다.
1: 얘야, 지금은 떠오르지 않겠지만 천천히 생각하면 떠오를 거야. 걱정할 거 없어.
0: 오원장은 아이가 긴장해서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믿고 싶었다. 처음부터 이름이 없는 아이라면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말이다.
1: 나무 인형이 이쁘구나. 인형 이름이 뭐지? 아차, 자기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아이한테 인형 이름을 묻다니, 이것은 실수다.
0: 또 한 번 본의 아니게 아이를 난감하게 만든 것 같아서 오원장은 다급히 사과했다.
1: 미안해. 인형 이름을 알려주지 않아도 돼.
0: 순간 나무 인형을 바라보던 아이의 눈에 서서히 기쁨이 차오르는 듯 맑게 빛나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새벽 이슬에 곧 막물을 터뜨리려는 식물의 힘찬 환호와 같은 생명의 반짝임이었다. 드디어 아이가 자지러지게 외쳤다.
2: 꺽뚝! 꺽뚝이에요!
1: 인형 이름이 꺽뚝이야?
2: 네, 맞아요. 인형 이름도 꺽뚝이고요. 그러니까 내 이름도 꺽뚝이에요.
0: 장한 일을 해낸 듯 아이는 작은 몸을 까불거리며 까르르 소리내어 웃었다. 그 소리가 마치 예고도 없이 갑자기 철지붕을 때리는 빗소리처럼 크고 뜬금없었다.
3: 이 난데없는 웃음은 뭐지?
0: 여자가 남자를 쳐다보았다. 어리둥절해지기는 남자도 마찬가지였다. 오원장 역시 작게 고개를 갸웃했다.
1: 자기 이름이 기억난 게 자랑스러워 웃는 건가? 아니면 이 꼭두라는 이름이 자랑스러운 건가?
0: 필요 이상으로 큰 아이의 갑작스러운 웃음이 아무래도 수상했다. 그런데 의문스러운 것이 또 있었다.
1: 왜 하필이면 나무 인형이랑 이름이 같을까?
0: 오원장은 아이의 기분을 잡치지 않게 하려고 어루만지듯 다정한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1: 이름이 참 예쁘구나. 그런데 왜 네 이름이랑 인형 이름이 같은 거냐?
2: 아, 그건...
0: 미처 생각지 못했던 질문인데 아이는 얼굴을 살짝 붉히면서 눈을 내리깔았다. 긴 속눈썹이 타는 솔잎처럼 촘촘히 내려앉았다. 아이가 속상한 듯 입술을 그리고 천연덕스럽게 대답했다.
2: 엄마가 인형을 꺽두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제 이름도 당연히 꺽두지요.
0: 남자가 크게 놀랐다.
1: 엄마가 인형을 꺽두라고 했으니 자기도 당연히 꺽두라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지? 자기가 엄마의 사랑을 받는 인형이라고 우기고 싶은 것일까? 처음에 이름을 물었을 때는 분명히 모른다고 고개를 저었다. 그랬다가 인형의 이름이 생각나자 재빨리 자기 이름도 꼭두라고 둘러댔다. 그렇다면 정말 아이에게 이름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 아니면 이 아이의 부모가 나무 인형과 아이에게 정말 같은 이름을 지어줬던 것일까? 그런데 그 이름이 왜 하필이면 꼭두란 말인가?

라디오 소설 춤추는 꽃도 원작의 허련순, 극본의 장선자, 해설의 서윤옥, 배역의 김혜연, 정선화, 조일광, 제작의 리원모, 21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직접 만드셨는데 보기도 좋고 사용하기도 편했습니다. 가끔 새로 만든 목재 가구들에서 은은하게 퍼지는 나무 향기를 맡으면 마치 깊은 숲에 들어선 것만 같은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그러니 실용적인 나무 제품들 속에는 바름바름 벌어진 문도 하나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안방으로 이어지는 문이었습니다. 왜 이 문은 이토록 바름바름 벌어졌냐고 물었더니 나무를 좀 더 잘 말려서 문을 만들어야 하는데 막내 고모가 너무도 재촉하는 바람에 그 성화에 못 이겨 급하게 문을 만들다 보니 목재가 마르면서 바름바름 벌어지기 시작했다네요. 문을 수리해야 되지 않냐고 물으니 바름바름 벌어진 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오기에 방에 전등을 켠 채 입고 나왔다가도 흘러나오는 빛을 보고 곧바로 전등을 끌어갈 수 있기에 오히려 좋다고 하네요.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말 단어는 바름바름입니다. 물건의 사이가 꼭 맞지 않아 여러 군데 틈이 조금씩 벌어지는 모양을 뜻하는 말입니다. 젖은 나무로 짠 괴짝이나 상은 마르면서 바름바름 벌어지기도 하죠. 바름바름에는 또 얼마간씩 바라진 틈으로 조심스레 살피거나 더듬는 모양을 의미하여 문틈으로 바름바름 집안을 살피다처럼 몰래 살피는 행동을 묘사할 때 활용합니다. 어느 날 새벽 일찍 깨어나 보니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야 할 아이가 커튼 틈 사이로 바름바름 창밖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느냐고 물으니 밖에서 처음 들어본 새소리가 들려 어떤 새인지 궁금해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네요. 보고 싶으면 커튼을 활짝 열고 보면 되는데 왜 틈새로 몰래 보냐고 묻자 아이가 커튼을 열면 햇빛이 방 안에 들어와 엄마가 잠에서 깨날까 걱정된다며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아이의 속깊은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너무 따뜻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바름바름 틈이 생긴 흔적에서 정겨운 추억이 피어나고 바름바름 엿보는 모습에서 어린 마음의 따뜻함이 담겨 있습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0: 먼저 시간 방송의 주원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형 청소기가 더 높은 수준의 평안중국건설에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0: 중앙텔레비전 방송이 더 높은 수준의 평안중국건설로 중국식 현대화가 안정적이고 멀리 나가도록 확보하자는 제목의 속평을 발송했습니다.
1: 리강 총리랑 공무원 상무회를 주재했습니다.
0: 제81차 유엔총회 일반성 변론이 폐막됐습니다.
1: 뉴스여 시사 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공장 총수기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근본원인과 표면현상을 함께 다스리는 데 조력해야 합니다. 법제 지탱력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활용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가안전체계와 용량건설을 강화하고 공공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며 사회관리체계를 완비화하고 각종 위험 부담을 예방하고 해소해야 합니다. 나라를 더 안전하게, 사회를 더 질서있게, 관리를 더 효과적이게 하고 이민을 더 만족시키는 데 지속적으로 힘을 쏟아 더 높은 수준의 평안중국 건설로 중국식 현대화가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평안중국 건설 사표회가 28일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회의에서 습금형 총석이 중요한 지시를 전달했습니다. 중공장 정치국위원이며 중앙정법위원회석인 지문청이 회의에 참석하고 연설했습니다. 지문청은 습금형 총석의 중요한 지시는 평안중국 건설의 청사진을 그리고 방향을 제시했으며 당정의 강력한 지도하에 이룩한 평안중국 건설 성과는 세인이 공인하며 평안은 이미 중국 관리의 또렷한 칭표가 되었다고 표했습니다. 이는 습금형 통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정의 기다비 역할에서 비롯된 것이며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과학적 인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전반적 국가안전관을 확고부동하게 관철하고 생존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것으로 관철을 강화하고 사업고도를 건드려야 하는 것으로 관철을 강화하면서 평안중국 건설의 새로운 국면을 끊임없이 개척해야 합니다. 회에서 평안중국 건설 시범지 60개와 평안중국 건설 시범현 160개를 명명하고 영예패를 수여했습니다. 표창을 받은 대표들이 회의에서 교류 발언을 했습니다. 장군, 응용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0: 중앙텔레비전 방송이 더 높은 수준의 평안중국 건설로 중국

0: 사고가 발생해 인민 군중의 생명 재산 안전에 엄중한 손실을 가져다 주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해 반드시 경각성을 표홍 오종룡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1: 이강 총리가 9월 28일 국무원 상무회를 소집하고 거시적 정책의 실행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효과적 투자를 촉진할 때에 대한 사업을 연구했습니다. 회의는 신오염물 관리의 진척 상황에 관한 회고를 청취하고 사업단위 등록 관리 조례 조안을 심의 채택했습니다. 회의는 당면 경제 운행 과정에 나타난 문제에 비추어 거시적 정책의 역주기 조정 강도를 늘리고 경제가 혁신과 구조의 최적화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전년 경제사회 발전 목표와 과업을 힘있게 완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반 정책의 착지와 관찰을 힘써 추진하고 보유 정책의 실시 효능을 가열층 증강하며 각종 채권 발행의 사용 진척을 다그치고 15차 5기는 전망 계획, 6대 네트워크 실시 방안 등 명확한 중대 공정과 항목을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고 건설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낡은 저수지와 식량 창고에 대한 개조와 승격을 추진하고 투자를 늘리고 소비를 추진하는 리식 보조 정책 실행을 강화해야 합니다. 일련의 실무적이고 효과적인 증량 정책을 출범하고 재정 지출의 배치를 최적화하며 지방정부의 채무 결제 한도액을 잘 사용하고 통화 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적시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혁신과 기술 개조, 농업과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 등 재대출 한도액을 증가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취업과 소득 증대를 촉진하는 정책과 조치를 연구하고 출범합니다. 상하가 협동해 투자를 안정시키고 프로젝트 준비를 고품질적으로 진행하며 민간 투자의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투자 항목 요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며 투자 심사 비준 효율을 제고해야 합니다. 내수 진작에 관한 정책과 조치를 지속을 실속 있게 해소하도록 합니다.
0: 전국통역방공청과 중공장통일전선사업부, 공무원교포방공실, 공무원향항오문사무방공실, 공무원대만사무방공실, 중국교포련합회가 28일 북경인민대회당에서 국경초대회를 공동 열고 중화민공화국 창건 77주년을 경축했습니다. 중공장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정력주석인 왕호영이 초대회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왕호능 정력주석은 습금형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가장 광범위한 애국통일전선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며 해내외 중화 아들딸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분투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왕호능 정력주석은 지난 77년간 중국 공산당은 중국 인민을 단합해 인솔해 세계가 주목하고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남는 위대한 성과를 창조했다고 표했습니다. 18차 당대회에 습금형 통제를 핵심으로 하는 중공조항의 확고한 용도 아래 신시대 중국은 현대화 건설을 전면 추진하고 경제사회의 고품질 발전을 도모하며 인민 군중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국제 영향력과 감화력, 형성력을 현저하게 제고한 태평성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화민족은 막을 수 없는 확고한 걸음으로 위대한 부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왕호영 정협수석은 신시대 새로성에서 우리는 한나라 두 가지 제도의 방침을 전면적이고 종합하고 확고부동하게 관찰하며 애국자가 향항을 관리하고 애국자가 오문을 관리하는 원칙을 관찰함으로써 향항과 오문이 국가 발전의 대세에 더욱 잘 용납하고 기여하도록 지지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우리는 한계중국원칙과 고위공동인식을 견제하고 량안의 교류와 협력 그리고 융합발전을 심화하며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을 단호히 타격하고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반대하며 조국 통일 위협을 뒤틀림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교포에 관한 당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관찰하고 교포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심화할 것입니다. 왕위가 초대회를 주재했습니다.
1: 중국 특색의 민족 문제 해결에 올바른 길을 확고하게 걸어나가며 중국식 현대화 추진을 위한 거대한 역량을 결집하며 교류와 소통, 융합을 촉진하며 다섯 가지 인정을 지속적으로 증진해야 합니다. 중국식 현대화 건설에 확고히 매진하며 민족 지역이 새 발전 이념을 완전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관찰하고 새 발전 구도에 적극 부응하고 동참해 자체 특색과 우세를 살린 고품질 발전의 길을 개척하도록 추진하며 여러 민족 대중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리강글 심의금이
0: 이 연구개발비 투입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7% 늘었으며 연간 1조 원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0: 이는 조한기업이 5년 연속 연간 연구개발 투입 1조 원을 넘기는 것으로 좋은 출발을 보여줍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기 우리나라는 국유경제 배치와 구조를 한층 더 최적화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국가안전과 국민경제 생명줄의 관계되는 분야에서는 기반을 다지고 본업을 공고히 하는 데 더 힘쓰기로 했습니다. 올 들어 조한기업은 6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일련의 중대 프로젝트와 상징적 공사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으며 연간 관련 투자 계획은 약 2조 원에 달합니다. 미래지향적 전략적 신흥산업 분야에서는 규모 확대 질적 향상에 주력하게 됩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기 공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조한기업이 국가급 상징적 중대 과학기술 과제를 자발적으로 맡아 나서도록 추진하고 미래 선도기술과 관건적 핵심기술, 공용성 기술의 공급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게 됩니다. 한편 기업 발전을 제약하는 공통된 문제, 병목 문제, 심층 차원의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개혁을 통한
1: 기반시설 구축 가속화의 영향으로 광섬유 제조의 리온이 전년 동기 대비 5.3배 늘고 광케이블 제조 리온이 1배 늘어났습니다.
0: 상무부가 28일 제8차 중미경제무역협상 성과를 발표하고 중미무역리사회와 300억 대 300억 상호관세 인하구도 관련 상황을 공개했습니다. 업무 규정에 따라 중미무역리사회 임무는 양국무역을 최적화하는 것으로 양자무역 개선 방안과 무역에 영향을 주는 문제를 논의하게 됩니다. 양측은 무역리사회 구도 내에서 각기 약 30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대해 상호 관세 인하틀에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자국 국내 법령과 절차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상대국에서 수입하는 각기 약 300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대해 상호 방식으로 관세 인하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90% 이상 제품은 상호 보관 관세 전부를 면제하고 최혜국 관세료를 적용받게 됩니다. 양측은 각자 시장 수요와 산업 리익에 따라 상호 인하 품목 목록을 정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 가운데 장난감, 가전, 유아용품, 주방, 욕실용품, 기념 명절 선물 등 약 300억 달러에 대해 관세를 내리게 됩니다. 중국은 미국산 수입품 가운데 농산품, 개인 보건용품, 의료기기, 석탄 등 약 300억 달러에 대해 관세를 내리게 됩니다. 양측은 각자 인하 품목 목록을 공동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양측이 각자 국내 관련 법적 절차를 마치면 동시에 인하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 밖에 양측은 무역리사회 산하에 농업실무서를 두기로 합의했습니다. 실무서는 규제와 시장 접근 등 관련 의제를 논의하고 무역 우려를 다루면서 농업 분야의 실질적 협력을 확대하게 됩니다. 농업실무서는 2026년 말까지 첫 회를 열 계획입니다. 중국은 실무적 회의를 통해 미국이 중국 농업 분야 우려를 해결하도록 계속 추진할 방침입니다. 미중무역전국위원회 담삼 회장은 총국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미중 관계 안정은 양국에만 좋은 일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 확실성을 가져다 주리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나라도 편 가르기를 원하지 않고 어느 나라도 자기를 한쪽 진영으로 묶어두기를 원치 않습니다.
1: 오랫동안 몸담고 중대한 질환, 고위절단의 상황에서 끈질긴 이지와 락관적 정신으로 연구 공략을 지속했습니다. 이 과정에 국제선진 수준에 도달한 여러 가지 혁신 성과를 거두고 고신뢰 소프트웨어 기술 핵심 인재를 양성했습니다. 보고단 성원들은 자신의 경험을 결부해 왕극 동제 선진 사석을 이야기했습니다. 주한과 국가기관의 간부대표, 북경주둔부대 장병대표, 수도대학교 교원과 학생, 그리고 과학기술 일꾼 대표 등이 보고회에 참가했습니다.
0: 제10회 아시안게임이 28일 개막 후 9번째 경기를 접어들었습니다. 이날 중국 대표단은 금메달 12매를 획득했습니다. 28일까지 중국 대표단은 금메달 132매, 은메달 53매, 동메달 45매를 기록하면서 메달 순위 1위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탁구 종목은 28일 모든 경기 일정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마지막 두 개 세부 종목의 경기를 치렀습니다. 여자 복식 결승에서 괴만과 왕만욱 선수가 세계 랭킹 1위인 일본의 하리모토 미야와 하야타 히나 선수를 4대0으로 누르고 우승하면서 중국 여자 탁구는 아시안게임 여자 복식 우승의 영예를 되찾았습니다. 남자 단식 결승에서 중국팀이 금메달과 은메달

0: 메달을 미리 확보한 상황에서 림시동 선수가 왕조홈 선수를 꺾고 우승했습니다. 다이빙 종목에서 왕정원 선수와 림산 선수가 각각 남자 1m 스프링보드와 여자 1m 스프링보드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사격 종목에서 중국팀은 여자 25m 스포츠 권총 단체전 금메달을 따내고 소가예훈 선수는 같은 종목 개인전의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아티스틱 스위밍 단체전에서 중국팀은 안정적 경기를 보이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관련 종목 아시안게임에서 6연승을 이룩했습니다. 육상 경기에서 승전보가 잇따랐습니다. 여자 원반 던지기 결승에서 중국 선수 붕빈이 금메달을 차지하고 남자 몰리뛰기 결승에서 중국 선수 서구호가 개인 시즌 최고 기록인 8.17m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28일 저녁에 열린 여자 400m 계주 결승에서 량소성, 류국이, 류협군, 진여힐 선수로 구성된 중국 대표팀은 지르란 각축전 끝에 최종 42초 96의 성적으로 금메달을 따내면서 아시아 무대에서 중국 여자 단거리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남자 400m 계주 결승에 나선 중국팀 선수 진금풍, 증금리, 왕승걸, 사진호비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들은 일본 팀과 타이 팀을 누르고 38초 17의 성적으로 아시안게임 남자 100m 계주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1: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농업농촌부와 생태환경부가 공동 발표한 2025년 중국 어업 생태환경 상황 보고에 따르면 2025년 중국의 어업 자원과 수역 생태환경은 전반적으로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모든 감측 수역의 아연, 납, 수은, 비소 지표의 측정 농도가 평가 기준보다 량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수리부 황하수리위원회에 따르면 만가체 조소지가 9월 27일 전력 생산으로 전환하면서 2026년도 황하상류와 중류의 주요 조소지 공동배사 조설이 공식 종료되었습니다. 9월 12일에 가동한 공동배수 조소를 통해 배출한 모래가 1억 1,100만 톤에 달했습니다.
1: 제81차 유엔 총회 주석 칼리리 현지 시간으로 9월 28일 오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6일간 이어진 유엔 총회 일반성 변론이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고 선포했습니다. 제81차 유엔 총회 일반성 변론이 9월 20일부터 28일까지 기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렸습니다. 칼리리 주석은 일반성 변론에 참가한 대표단은 194개이고 신임 사무총장을 임명하는 것은 제81차 유엔 총회의 다음 단계 주요 과제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이 강소라, 김정희였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공존할 수 있는 중국의 발전과 미국의 번영, 이 같은 제목으로 미국 중국 문제 전문가 데니스 사이먼의 인터뷰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미국 중국 문제 전문가 데니스 사이먼은 미국에 대한 중국 지도자의 국빈 방문은 중국의 발전과 미국의 번영이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양국은 경쟁에 대한 경계를 긋고 의견 상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미국 곤샨 듀크대학 상무부총장과 듀크대학 총장 중국사무고급고문을 역임한 사이먼은 중국 지도자가 제기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미국을 재차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전혀 충돌되지 않으며 서로 성취하고 세계 복지를 도모하는 구상은 제로섬 게임이 아닌 양국의 공동리익 차원에서 미중 관계를 바라보는 중요한 메시지를 조언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이먼은 관련 논술은 결코 어느 한쪽이 자국의 국가 목표를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발전과 미국의 번영이 공존할 수 있고 적절한 조건하에서는 서로 성취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미국 건조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이먼은 의견 상의에 대한 통제 가능은 일부 중대한 분쟁이 가까운 장래에

양국 자체를 훨씬 넘어선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무의제 외에도 기후, 에너지, 공중보건 등 초국가적 도전에 공동 대응하는 면에 존재하는 협력 공간은 양국 경쟁이 실용적 협력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합니다. 사이먼은 경제면에서 깊이 융합되고 모두 글로벌 경제에 깊이 통합된 양국은 국제기구와 글로벌 관리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욱 안정하고 예측 가능한 쌍무관계는 기업, 대학, 과학연구인원, 민중교류가 계속 이어지도록 더 안정한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존할 수 있는 중국의 발전과 미국의 번영, 이 같은 제목으로 미국 중국 문제 전문가 데니스 사이먼의 인터뷰 내용을 보내드렸습니다. 해설의 강설이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의 학습 시간 코너에는 당 100년 분토의 중대한 성과와 역사적 경험에 대한 중공중앙의 결의에 관한 설명, 여섯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연근을 부민산업으로 발전시킨 홍호의 경험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아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여러 나라의 추석 경축 행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 코너입니다.
2: 학습은 성장 진보의 계기. 청년은 정추의 학습의 황금 시기. 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오늘 이 시간에는 당 100년 분투의 중대한 성과와 역사적 경험에 대한 중공중앙의 결의에 관한 설명,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위험과 시련에 여유 있게 대응하고 조국 통일 대업을 추진하고 세계 평화를 수호하고 공동발전을 촉진하고 당 건설이라는 새로운 위대한 공정을 개척하고 추진하는 등면에서 새로운 시기 기세가 웅장한 역사적 화폭을 그려내고 세계가 주목하는 위대한 성과를 과시했습니다. 아울러 이 시기 당이 인민을 영도해 위대한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중화민족이 일떠서고 부유해지는 위대한 비약을 추진했으며 중국 공산당과 중국인민의 영용하고 억센 분투를 통해 개혁개방은 현시대 중국의 전도와 운명을 좌우하는 관건적인 조치이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길은 중국을 발전 번영리로 이끄는 올바른 길이라는 것과 중국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신시대라는 이 우리나라 발전에서의 새로운 역사적 좌표를 논술하고 18차 당대회 이래 당의 리론 혁신 성과를 개괄하고 신시대 당이 직면한 정세 및 위험과 도전을 깊이 있게 분석했으며 당의 전면적인 영도 견지, 전면적인 종음치당, 경제건설, 개혁개방의 전면적인 심화, 정치건설, 의법치국의 전면적 실시, 문화건설, 사회건설, 생태문명건설, 국방과 군대건설, 국가안전의 수호, 한나라 두 제도의 견지와 조국 통일의 추진, 외교사업 등 13가지 방면으로부터 신시대 당과 국가사업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적인 변혁이 일어난 것을 분야별로 총화하고 9년간의 독창적인 사상, 변혁적인 실천,

0: 획기적인 진전, 대표적인 성과를 중점적으로 총화했습니다. 하울러 이 시기 당이 인민을 영도해 위대한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데 보다 완비된 제도적 보장과 보다 튼튼한 물질적 기반, 보다 능동적인 정신적 힘을 제공했으며 중국 공산당과 중국인민의 영영하고 억세계 분투에 중화민족이 일떠서고 세계의 역사적 행정에 깊은 영향을 미친 것, 시대의 앞장에 서서 나아가는 중국 공산당을 건설한 것 등의 지난 100년간의 분투가 가지는 역사적 의의를 총화해 중국인민, 중화민족, 막스주의, 인류진보사업, 막스주의의 정당 건설에 대한 당의 역사적 기여를 전향했습니다. 이 다섯 가지 방면의 개괄은 중화의 대지에 입각하고 또 인류의 미래를 지향한 것으로서 중국 공산당과 중국인민, 중화민족 간의 관계를 구현하고 중국 공산당과 막스주의, 세계사회주의, 인류사회 발전 간의 관계를 구현했으며 중국 공산당이 지난 100년간 분투해온 역사적 논리와 리론적 논리, 실천적 논리를 관통시켰습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코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연근을 부민산업으로 발전시킨 홍호의 경험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가을 바람 속에서 호북성 홍호씨의 연근이 수확상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16일 오후 봉구진 토경촌의 홍호연근 과학창업기지에서 연근 채집 일꾼이 한창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방수복 차림에 고압 펌프를 든 작업 일꾼들, 그리고 곁에 띄워놓은 작은 배에 실은 굵은 연근이 각원입니다. 인근의 오림진에서 온 호근습도 그중 한 명입니다. 호근습은 연근 채집은 대대손손 이어진 기술이며 부지런히 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8월 하순부터 여유 시간마다 채집 작업에 참가하는 호근습은 하루 일당이 수백 원에 달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연근 채집 외에도 호근습은 여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호근습은 수산 양식 전문 합작사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합작사는 주변 마을 사람들의 연못을 임대해 연근을 재배하는데, 일부 연못은 연어 공생 모델을 도입해 연근을 재배하고 가재 등을 함께 기르면서 소득 증대를 실현했습니다. 호근습이 운영하는 라이브 생방송은 팔로워가 4만 8천 명에 달합니다. 호근습은 아름다운 홍호를 널리 알리는 한편 라이브 커머스도 진행해 연근과 연근 가루, 연밥, 절임 연근 줄기 등 지역 특산물을 전국 각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호근습의 라이브 방송에서 잘 팔리는 상품은 바로 홍호 연근 산업 발전의 축소판입니다. 홍호 연근은 주로 전분질 연근, 줄긴 연근 등으로 나누며 2025년 재배 면적은 22.5만 모, 총 산량은 32만 톤, 전산업 종합 생산액은 120억 원을 웃돌고 브랜드 가치는 무려 258억 원에 달합니다. 홍호 연근 사업발전센터의 장헌충 농예사는 홍호의 청강리 토양은 자양분과 유기물 함량이 풍부해 연근마다 달콤하다고 소개했습니다. 2024년 8월 호북성은 연근 산업의 고품질 발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홍호 연근 브랜드 육성을 성급 발전 전략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홍호 연근 브랜드 육성이 새로운 발전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홍호시는 무한시 농업과학원, 화중농업대학 등 10여 개 대학과 연

연구기구와 장기 협력 관계를 맺고 호북 홍호 1호 신품종을 육성했습니다. 한편 호북 연근 시리즈 품종 10여 종을 도입해 품종 우량률이 100%를 달했습니다. 그리고 우량 품종의 무당 증산량은 500건, 창출한 수입 증대는 920원입니다. 2026년에 홍호 생년근이 미국과 유럽에 수출되었습니다. 진흙 속에서 자라난 도민산업, 현재 홍호 연근은 갈수록 더 큰 시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 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드디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 나라의 추석 경축 행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뉴스 추적.

연일 다양한 형식과 풍성한 내용을 다룬 추석 기념 행사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열렸습니다. 단원과 기원을 담은 이 중국 전통 명절은 중국과 세계를 잇고 정을 함께 나누는 중요한 문화 교류의 장이 되었습니다. 추석문화 공연이 24일 저녁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서 열렸습니다. 별관 가무국권 등 예술단체의 예술가들이 중국과 스리랑카 관객에게 성악 무용, 중국 민족음악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사했습니다. 스리랑카 총리부 상임비서 프라딥 사크탄트리는 추석이 지닌 단원과 화합의 아름다운 의미는 국경을 넘고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 오늘날 세계적으로 중요한 현실적 의미를 지닌 명절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시민 500여 명이 23일 벨라루시 국립기술대학에 모여 추석 특별음악회에 참가하고 추석 풍속을 체험하고 멋진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무형문화유산 민속체험 부스에서 진행한 종이 접기 공예서예, 중국화 등 몰입형 체험은 어른과 아이들의 호기심을 끌었습니다. 무대의 조명과 영상이 어우러진 우아한 분위기 속에서 추석 특별악회에서 열렸습니다. 하남 가무공연그룹 예술가들이 민족음악과 무용, 잡기, 중국 악기 연주 등을 통해 관객에게 동양의 멋이 물씬 풍기는 예술의 향연을 선사했습니다. 중국과 뉴질랜드 예술가들을 동원한 추석음악회가 23일 저녁 뉴질랜드 수도 웰링턴에서 열렸습니다. 중국 가요 달이 내 마음을 대표한다를 부른 마오리 가수 카이미셸은 예술과 문화 교류를 통해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계속 기여하고 그동안 문화 간의 평화와 화합, 단결을 증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키르키즈스탄 수도 비슈케크에서 21일 진행한 추석 음악회에 관객 600여 명이 모였습니다. 민족 음악 연주 신념 내복, 대나무 피리 연주 고소행 등 절목은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현장은 또다도, 초롱 제작 등 민속 체험과 중경주제 사진전을 마련해 관객이 중국 전통 문화의 매력과 중국 서남부 도시의 풍토행정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비슈케크 국립대학 학생 카신 카노바는 중국의 전통악기 연주를 매우 좋아한다며 예술가들의 뛰어난 기량과 아름다운 노래와 춤에 흠뻑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런던 차이나타운에서 20일 2026 추석 축제가 열렸습니다. 전통 사자춤 희곡, 민족 무용, 기악 연주 등 절목은 관객에게 풍성한 중화문화 체험을 선사했습니다. 행사를 주최할 런던 교포상의 주석 김주정은 축사에서 추석 축제를 통해 영국에 거주하는 교포들이 명절을 보내고 더 많은 영국 시민이 중화 전통 문화를 더 잘 유해하도록 하련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중국학자 류학생년 앞에 추석 국경절 기념행사가 19일 저녁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뒤빈 중국과 프랑스 학생과 학자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양국 가요와 악기 연주, 무용 공연을 관람하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고 정을 나누었습니다. 공연에 참여한 프랑스 학생 니콜라는 중국 전통악기와 기타를 함께 연주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체험이 매우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행사가 더 많아지고 중국과 프랑스 젊은이들 간 만남의 장이 많아지길 바란다며 이것이 바로 친구가 되는 아름다운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질 파라나주 이구아수시의 삼국접경공원에서 19일 저녁 세 나라가 함께 지내는 추석의 밤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구아수시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등 세 나라가 맞닿은 곳에 위치했습니다. 행사에서 중국과 현지 배우들이 북연주 무용, 태극권 등을 선보였습니다. 중국 전통문화와 남아메리카주의 다원화 문화가 이곳에서 만나 단원과 화합의 명절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이구아수시 의원 이반드루 페이라는 공연이 중국에 대한 현지 주민들의 깊은 흥미를 불러일으켰고 문화 교류는 민간 교류를 촉진하는 데 유조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국강영도권 공연단이 17일과 19일 아랍연합추장국 아부다비와 두바이에서 추석 경도 특별 공연을 열었습니다. 이번 공연에 참가한 관객은 수천 명에 달했습니다. 예술가들은 상차구 폐왕절이, 요천궁 등 경전 단막극을 공연하고 창법과 몸짓, 무술 동작 등 경극의 예술적 특징을 선보여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많은 현지 관객들은 경극 공연을 가까이서 보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더 많은 중화 전통 문화가 아랍연합추장국을 찾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교포 벨직구역 위문 행사가 22일 열렸습니다. 안트베르 펜주 제1부지사 루크 레먼스는 가족의 정과 단원이라는 추석의 의미는
국경과 문화를 넘어섰으며 명절은 대중의 교류와 상호 료애를 증진하는 계기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20일 저녁 보츠와나 가보로네에서 열린 추석 공연에서 현지 화교와 중국인 수백 명, 그리고 보츠와나 귀빈이 함께 무용과 음악 연주 등 문예 절목을 관람했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 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포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2: 안녕하십니까? 연변의 창프로입니다. 화룡시 숭산진 고승촌의 숭산 공문상 경영 혹은 합작해 경영하거나 임대를 주도록 경계하면서 촌민들이 상업거리 개조가 가져다 준 혜택을 함께 누리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해사는 또 군중이 관심하는 시공으로 인한 영향, 경영 연장, 환경 재고, 후속적인 수익 등 문제에 관해 가가호호 방문해 교류했고 상가 대표의 의견을 청구하는 등 방식을 통해 제때의 요구를 청취하고 답복해 주었습니다. 송선진 정부는 상업거리에 음식, 주숙, 쇼핑, 휴식, 관광 안내 등 복무를 보완하기 위해 초민들이 식당, 민박, 토특산물 등 업태를 발전시키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또 현지 초민들의 소득을 제고하기 위해 G331 관광 대통로 연선 우세를 이용해 5.1절, 국경절 등 기간에 국문 상업거리에 농특산물 장터를 조직해 초민들의 샐린 입살, 고추장, 꿀 등 농산물을 판매키로 했습니다. 상업거리로 인해 거리의 환경이 대폭 개선됐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관광객을 흡인해 당지 초민들의 수입 증가를 이끌 수 있기도 했습니다. 현재 대상은 주택 외벽 개조, 지붕 교체 등 주체 공사를 마무리했고 9월 말쯤 준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공 과정에서 숭산진에서는 공사 진행과 상가들의 정상적인 경영을 합리하게 조율하면서 촌민들의 생산, 생활에 대한 영향을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상업거리에서 음식 가게를 경영하고 있는 령모는 지금 길도 잘 닦아졌고 고객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상업거리 대상이 완공되면 더 많은 고객들이 찾아올 것이라고 기뻐했습니다. 고승촌의 김모 촌민은 G331 관광 대통로가 개통되면서 시내로 가는 길도 좋아졌고 마을 어구에 큰

큰 역참도 들어섰다. 지금은 또 강변거리가 예쁘게 개조되고 있다. 앞으로의 모습이 기대된다고 표현했습니다. 송산재는 국문 상업거리를 변경 형상을 전시하고 문화 관광 융합을 촉진하며 초민소득을 제고하는 새로운 창구로 건설할 타산입니다. 해당 상업거리는 고성촌의 구남꽃 민속호텔, 구남산 관광역참, 구남산 풍경구 등 관광자원과 결합되어 연동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민의 다원화 기본수요형, 개선형 주택 구매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또 부대적으로 건설한 마을생활광장이 운영에 투입되면 주변 주민에게 원스톱식 쇼핑, 레저, 오락 등 편민봉사를 제공해 구역 상업봉사 부족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대상이 전부 사용에 투입되면 도나시 도심 상업봉사 구도를 가일층 보완하고 상업 무역 소비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연변의 창 프로를 마칩니다.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템포를 조금 늦추고 여유를 가져보는 오후입니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한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날까요?

저 피디의 팬데이트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닝 곡은요, Paris in the Rain 이 노래로 시작했고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저 피디의 팬데이트. 네, 오늘은 마음의 소리 코너와 함께하고 있고요. 자, 오늘 또 재밌는 주제로 준비했으니까요. 네, 주제에 맞는 다양한 재밌는 경험담들, 에피소드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마음의 소리 코너 주제는 바로, 네, 가을 타면 나타나는 증상, 이런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가을에 또 입문을 하고 요즘 슬슬 가을 타신다 하시는 분들이, 네, 주위에 한두 명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 가을 타면 또 나타나는 이상한 행동들, 다양한 행동들, 그래요. 단어, 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참여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 공식 계정 FM88ZHAOPD 그리고 제 케미챗 조일광 한어백은 그대로 추가하시고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오늘도 기대하고 있고요. 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마음의 소리 코너 오늘의 첫 번째 참여 문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안녕하세요. 저의 친구는 이상하게 가을 타면 전화를 안 받습니다. 일주일 지나서야 다시 연락이 와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이제 연락을 피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죠. 괜히 혼자 있고 싶어서 그러는 걸 수도 있고요. 그래요. 네,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 다음 문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친구는 가을만 되면 여행을 갑니다. 혼자서 여행 갔다 오는 것이 오히려 가을을 덜 타게 된다면서 다녀오는 겁니다. 네, 그래요. 혼자서 떠나는 여행, 그것도 너무 좋은 또 추억이 될 거고요. 본인 스스로도 또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다음 참여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디님. 가을 탄다고 하니까 전 남친이 생각나네요. 이상하게 가을만 되면 그렇게 예민해지더라고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가을 하면 또 남자의 계절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상하게 남성분들이 가을 타는 경우가 좀더 많았던 것 같긴 합니다. 그래요. 네, 물론 지금 생각하면 다 지나간 일이겠지만 갑자기 또 주제를 듣고 떠올랐나 본데요. 그래요. 또 하루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참여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제 친구한테서 들은 얘기인데요. 본인 스스로는 가을 타는 걸 이겨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일에 평소보다 더 집중.

하는 거라고 하네요. 그러면 아무 생각도 안 나서 가을이 훌쩍 지나간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바삐 또 일을 하다 보면 네, 하루하루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가고 또 당연히 퇴근 후에도 몸도 또 지치고 하다 보면 네, 또 다른 생각할 여유 없이 충분한 휴식만 취하게 될 것 같고 참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조피디 FM 데이트도 여러분들과 함께한 사이에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다양한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오늘 하루 네, 의미 있게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꼭 웃으세요.

네, 오늘 프로 시작으로 윤행성의 축복의 밤이라 노래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 한 달이 또 모든 분들에게 축복의 달이길 기원하겠고요. 규보천리란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작은 한 걸음도 결국 천리가 된다. 단 한 번으로 멀리 가는 사람은 없다. 꾸준한 걸음이 멀리 갈 수 있게 해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정말 어떤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한 술에 배부르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단술에 배부르는 법은 없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꾸준히 걸어가야만 그 결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0: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그들의 머릿속의 일일 뿐입니다. 내 인생의 귀한 시간을 그들의 착각을 바로잡는 데 낭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은 진실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저 자신의 오해를 확신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남의 눈치, 남의 생각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네, 재담 명랑한 우리 노래 보내드립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1: 에, 분양 누님과 신청 누님이 생각이 나서 그러는 거야.
2: 우리 민족의 노래는 사철 들어도 듣기 좋아. 삼겹스러워하지 않나?
1: 자네 보니 이제 보니 그 입이 참새 입처럼 뽀죽한 게 그 곰을 잘 뽑겠네 그려.
2: 자네는 입이 대구 입처럼 넓죽해서 처음을 잘 넘기겠네 그려.
1: 아, 그럼 우리 둘이 한번 누가 노래 더 잘 뽑아 넘길래 한번 시합을 해볼까?
2: 좋네. 이어대길세.
1: 아, 글쎄 그 두만강 물결처럼 줄기차게 이어댄다 그 말이 아니야?
2: 그렇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네.
1: 무슨 조건 말이야?
2: 밤하면 밤노래, 꽃하면 꽃노래, 산하면 산노래, 강하면 강노래일세. 얼마나?
1: 알거든 아무 믿지. 그런데 이보라 그 외마디라도 이럽는가 외마디?
2: 외마디 명창이라고 가슴을 더 울릴 거네.
1: 옳지. 그럼 내일은 설날이다. 기쁨으로 들끓는 금음날 밤에. 밤따부터 노래부터 시작하는 것이 어때?
2: 빨리 입을 열게. 아차.
1: 하늘엔 천만개 진주 뿌리고 우리는 광장에서 춤을 춘다네.
2: 자네 시작부터 엉터리네. 거기 어디 밤자가 하나라도 있나? 응?
1: 바?

0: 비날도없는야밤에자동차달린다자동차달리다가문득새우
1: 빵빵빵
0: 여기가어딘가물었더니
1: 예여기는봄노래넘치는아름다운평강도시연길입니다
0: 누가노래를하라그랬지자네는마음대로말을집어넣으라그랬어
1: 여대기가아닌가이거
0: 에
1: 아, 아이거어망간에그랬네
0: 한번만용서한다고
1: 손에손에손에

0: 갑자기 달리는 여보게, 우리 생활은 말 그대로 정말 꽃과 같단 말이야.
1: 그렇게 말고 따사로운 당이 햇살 아래 봄꽃처럼 떨기떨기 피어난단 말이네.
0: 난 그럼 행복의 꽃을 갖고 겠네.
1: 좋네.
0: 마음의 꽃도 행복의 꽃도 아름답게 갖고 가네.
1: 난 사랑인 꽃을 갖고 겠네.

0: 꽃 노랗게 피는
1: 꽃을 사세요 꽃을 사 사랑 사랑 사랑 사랑
0: 진달래 꽃 꺾어서 꽃집

0: 간다.
1: 가긴 어디로 가? 가긴.
0: 아, 산으로 가겠네. 장백산에서는 꽃사슴이 뿔을 듣고,
2: 아, 모아산에서는 사과배 향기 풍문이. 아. 산마다 봉이마다 새어단장
0: 산에 바빠놨군. 선선을 쓰는 건 그래.
1: 아, 그렇지. 단발 말고 날따라 산으로 올라오란 말이야.
0: 산이가 오르는데 내라고 못 오를까?
1: 그렇게 빨리 오르란 말이야.

0: 화물차 떠나는 소리에 아이고 숨차라 난 이제 산을 떠나야겠네.
1: 떠나긴 어디로 떠난단 말인가?
0: 시원한 강으로 가겠네.
1: 난 산으로 가겠네.
0: 난 강으로 가겠네.
1: 나는 산으로 가.
0: 난 산으로 가.
1: 난 경결이
0: 난 강으로 가.
1: 난 경결이 산으로 가 이거.
0: 난 경결이 강으로 가.
1: 그럼 우리 둘이 어디든지 가지 말고 이 자리에 서서 산과 강이 함께 오는 노래를 부르자고.
0: 그게 찬송이라고. 바라봐.

0: 단독코 물 맑은 우리 연변엔
1: 가나오나 끝없는 명랑한 노래,
0: 새 생활 꽃피는 복받은 살림엔
1: 부를수록 흥겨운 기쁨의 노래 넘치네.
0: 나라가 부강하고
1: 행복이 주렁질
0: 희망찬 미래엔
1: 아름다운 새 노래 더 많아지겠으니
0: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고
1: 생각만 해도 숨노래 절로나네.
0: 활짝 펼쳐진 질타 오게는 계획이
1: 웅위로운 설계도 위에
0: 명랑한 우리 노래 순호와 가들.

지금 여러분께서는 송소나기의 해피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FM 91.3MHz로 여러분들의 안방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나 스스로가 내가 사랑스럽다고 느껴질 때, 스스로가 나는 정말 행복하구나, 잘했구나, 대견하다고

고맙다고 느껴질 때 내 인생이 나를 사랑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출발점은 나부터 아끼고 배려하고 사랑하라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하루가 걸리든 일주일이 걸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한 달을 끌든 1년을 넘어 끌든 결국엔 해내면 그 결과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많은 것, 너무 큰 것, 욕심내지 마십시오. 내게 주어진 하루만큼만 소중히 여기고 예쁘게 채워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해피라디오에 귀 기울여 주신 모든 애청자분들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며 저는 다음 시간에

멜로디. 네, 오늘 음악의 향기에서 들을 첫 곡입니다. 김선희, 류미 씨가 부른 노래입니다. 영원한 조국의 부강을 위해.

장미는 사람들이 꺾어가서 꽃병에 꽂아두고 혼자서 바라보다 시들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데 아름답지 않은 들꽃이 모여서 장관을 이루면 사람들은 감탄을 하면서도 꺾어가지 않고 다 함께 바라보면서 관광명소로 즐깁니다. 네, 우리들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만 잘났다고 뽐내거나 내가 가진 것이 좀 있다고 없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좀 배웠다고 너무 잘난 척하거나 권력이 있고 힘 있다고 마구 날뛰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장미꽃처럼 꺾어지고 이용 가치가 없으면 배신당하고 버려지지만 내가 남들보다 조금 부족한 듯, 내가 남들보다 조금 못난 듯, 내가 남들보다 조금 손해본 듯, 내가 남들보다 조금 바보인 듯, 또 내가 남들보다 조금 약한 듯 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요. 나를 사랑해주고 찾아주고 좋은 친구들이 더 많이 생기면서 이보다 더 좋은 행복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사랑까지 없이는 못 사는 세상이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자신에게 무엇이 남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리란 가수가 부른 노래입니다. 사랑으로 가는 길.

네, 우리가 무언가에 실증을 낸다는 것은 만족을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처음 가졌던 나름대로 소중한 느낌들을 쉽게 잊어가기 때문이죠. 네, 내가 왜 이 물건을 사게 됐던가?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게 됐던가? 내가 왜 그런 다짐을 했던가? 이렇게 하나 둘 곱씹어 생각하다 보면 그 처음에 좋은 느낌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생각은 늘 변화합니다. 늘 같을 수는 없겠죠. 네, 악기와도 같습니다. 그 변화의 현위에서 각자의 상념을 연주할지라도 현을 이루는 악기 자체에 소홀하면 좋은 음악을 연주할 수 없습니다. 네, 우리는 늘 변화를 꿈꾸지만 사소한 무관심,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에 이따금 불협화음을 연주하게 되는 거죠. 네, 현인들은 말하거든요. 가장 소중한 것은 언제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가까이 있다. 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행복은 결코 누군가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죠. 네, 지금 눈을 새롭게 뜨고 주위를 바라보십시오. 늘 사용하는 구형 휴대폰, 네, 어느새 손에 익은 볼펜 한 자루, 잠들어 있는 가족들, 그리고 나를 기억하는 친구들, 사랑했던 사람, 또 지금 사랑하는 사람. 네, 먼저 소중한 느낌을 가지려 해보십시오. 먼저 그 예전의 그 마음을 되살리고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네, 당신은 소중한데 그들은 그렇지 않다고 속상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떠올렸던 그 마음, 네, 그들로 인해서 잠시나마 가졌던 그 마음, 볼펜을 종이에 극적이면서 고르던 그 마음, 네, 처음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던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졌었던 때를 떠올리면서 엷은 미소를 짓는 멋진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선물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선물해 보십시오. 네, 오늘 옷 참 잘 어울려요.

네, 사회가 요구하는 틀에 박힌 역할에 맞추느라고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컨대 느끼는 그대로 솔직하게 느끼면서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닌 나의 인생을 사는 게 가장 현명한 삶의 방식이 아닐까요? 네, 계속해서 다음 곡 듣겠습니다. 박은화 가수의 연결축복.

어려서부터 들여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돌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여덟 번째 명작, 요한나 슈피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입니다. 알프스 소녀 하이디는 출간된 지 10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독일어권은 물론 전 세계 사람들이 즐겨 읽고 있는 알프스 소녀 하이디. 그토록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하이디라는 소녀가 지닌 순수하고 따스한 마음씨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리고 알프스 소녀 하이디를 지금까지 제가 읽어드리면서 가장 크게 감동받은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자연이 주는 크고 넓은 사랑입니다. 네, 그럼 오늘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알프스 소녀 하이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알프스 소녀 하이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때 문이 열리더니 하이디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프랑크푸르트에서 침대가 올 거래요. 베개가 3개이고 거기에다 2건 담요도 같이 온대요. 클라라 할머니께서 할머니께 드리는 거래요. 세상에, 그렇게 고마우신 분이 계시다니. 그런 분이 너를 데려가신다니 기뻐해야겠구나.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지만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상냥한 목소리와 함께 할머니의 손을 움켜쥐는 또 하나의 손이 섰습니다. 하이디를 데리고 가다니 누가 그런 말을 했죠? 하이디는 계속 이곳에서 살 거예요. 대신 우리가 하이디를 만나러 해마다 이곳으로 올 거예요. 클라라의 할머니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피터의 할머니의 얼굴은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너무 기뻐 말이 나오지 않는 듯, 우린 버림을 받고 결코 살아갈 수가 없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내년 여름에 또 올게요. 꼭 오겠습니다. 우리 모두 당신을 잊지 않을 거예요. 클라라의 할머니가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난 뒤 모두 헤어지기 아쉬워하며 피턴의 집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클라라의 할머니와 제제만 씨는 데르플리로 내려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행을 떠나야 하는 클라라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이디가 클라라를 위로하며 말합니다. 클라라, 여름은 금방 돌아올 거야. 눈 깜짝할 사이라고. 이곳으로 또 놀러오면 돼. 그때가 되면 넌 걸을 수가 있을 테니까 염소들과 함께 매일 목장으로 놀러가자. 우리 그때까지 서로 잘 지내자. 클라라를 데리러 온 제제만 씨는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피터에게 안부 전해줘. 염소들에게도 백조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뭔가 보답해주고 싶은 것이 없을까? 그럼 소금을 주는 게 어떻겠니? 그래? 그렇다면 내가 소금을 보내줄게. 그러면 백조도 날 기억해주겠지? 드디어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클라라는 하얀 말에 올라탔습니다. 하이디는 클라라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침대가 도착했습니다. 덕분에 피터의 할머니는 매일 밤 따뜻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고 몰라볼 정도로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클라라의 할머니는 산 위의 겨울이 아주 춥다는 하이디의 말을 잊지 않았고 따뜻한 겨울 옷들을 피터의 할머니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덕분에 피터의 할머니는 이젠 방에서 떨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 후 데르플리에는 큰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클라세 선생님이 데르플리에서 살기 위해서 집을 사서 수리를 시작했던 겁니다. 할아버지와 하이디가 겨울 동안에 와서 지낼 방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염소들에게도 따뜻하고 편안한 우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클라세 선생님과 할아버지는 날이 갈수록 친해졌습니다. 가끔씩 공사 현장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눌 때면 대부분이 하이디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명랑하고 귀여운 하이디와 함께 살 집을 짓는다는 것이 무엇보다 두 사람을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 클라세 선생님이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감님, 이런 이야기를 해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하이디가 제 딸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함께 살면서 하이디가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습니다. 또 제가 더 나이를 먹으면 하이디 옆에 있고 싶은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남겨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하이디가 편히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싶습니다.

지난 클라세 선생님의 손을 오랫동안 잡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클라세 선생님은 할아버지의 눈을 보고 자기의 말에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동안 하이디는 피터와 함께 할머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이디는 할머니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하이디는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열심히 이야기했습니다. 피터와 할머니는 그 이야기에 열심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브리기테 아주머니도 세 사람 못지않게 행복했습니다. 피터가 평생 동안 매주 10페니씩 받게 되었다고 하이디가 말해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이디의 말이 다 끝나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하이디야, 책을 읽어주겠니? 난 이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0: 중화민족의 위대한 후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근평이 브릭스 공상 포럼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안목을 가지고 혁신 분야에서의 국제적 교류 및 협력을 심화해 각자의 비교 우위와 보존 자원을 충분히 이용해 더 많은 국가와 인민을 입각해 2030 의제를 자국의 발전 전략과 심층적으로 연결시키고 인민 중심을 견제하며 경제, 사회, 환경의 발전을 총괄적으로 계획해 인민 대중의 획득감과 행복감을 끊임없이 증진시켜야 합니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견지해 국제사회가 파리 협정을 전면적으로 실행하도록 추진하며 자연을 숭상하고 녹색 발전을 지향하는 생태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적 발전과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선진국들이 공적 개발 원조 약정을 이행하도록 촉구하며 광범한 개발 도상국에 대한 원조를 확대해야 합니다. 아프리카는 개발도상국이 가장 집중된 대륙으로서 세계적으로 발전 잠재력이 가장 큰 지역입니다. 우리는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아프리카의 발전을 지원해 브릭스와 아프리카의 협력을 남남 협력의 본보기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협력 과정에 우리는 자체의 실정과 결부시켜 아프리카 국가와 빈곤 감소, 식량 안전, 혁신, 기반 시설 건설, 공업화 등 분야에서 프로젝트 협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각국이 경제 구조를 발전시키도록 도와주고 아프리카 연합 어젠다 2063을 실행하는 데 힘을 보태줌으로써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 대지가 왕성한 생기와 활력으로 자넘치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다자주의를 견제하면서 글로벌 거버넌스를 완비해야 합니다. 모든 국가에 있어서 량화하고 안정적인 외부 환경은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현행 국제 질서는 비록 완벽하지 못하지만 규칙을 토대로 하고 공평을 앞세우고 상생을 목표로 하는 한 함부로 부정해서는 안 되며 허물고 재구축하려고 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브릭스는 다자주의를 확고히 실행하고 각 측이 공동으로 제정한 국제규칙을 확실히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국가의 대소에 관계없이 일률로 평등함을 견지하고 국제 사무를 함께 논의해 처리하며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를 반대해야 합니다. 공동, 종합, 협력, 지속 가능에 기초한 안보관을 창도하고 지정학적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데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다자간 무역 체제를 확고히 지지하고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개혁을 지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신흥시장국과 개발도상국의 대표성과 담론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혁신, 무역 투자, 지식 재산권 보호 등 문제에 있어서나 사이버 공간, 우주 공간, 극지 등 새로운 영역에 있어서 나를 막론하고 새로운 규칙을 제정할 때는 모두 신흥시장국과 개발도상국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그들의 이익과 요구를 반영하며 그들의 발전 공간을 확보해 줘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저는 시골 할아버지 집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아이들과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넓은 마당이 좋았고 동네 어느 집에 가도 잘 익은 과일을 한가득 안겨주는 따뜻한 인심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진매하고 물었더니 나무를 좀 더 잘 말려서 문을 만들어야 하는데 막내 고모가 너무도 재촉하는 바람에 그 성화에 못 이겨 급하게 문을 만들다 보니 목재가 마르면서 바름바름 벌어지기 시작했다네요. 문을 수리해야 되지 않냐고 물으니 바름바름 벌어진 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오기에 방에 전등을 켠 채 입고 나왔다가도 흘러나오는 빛을 보고 곧바로 전등을 끌어갈 수 있기에 오히려 좋다고 하네요.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말 단어는 바름바름입니다. 물건의 사이가 꼭 맞지 않아 여러 군데 틈이 조금씩 벌어지는 모양을 뜻하는 말입니다. 젖은 나무로 짠 괴짝이나 상은 마르면서 바름바름 벌어지기도 하죠. 바름바름에는 또 얼마간씩 바라진 틈으로 조심스레 살피거나 더듬는 모양을 의미하여 문틈으로 바름바름 집안을 살피다처럼 몰래 살피는 행동을 묘사할 때 활용합니다. 어느 날 새벽 일찍 깨어나 보니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야 할 아이가 커튼 틈 사이로 바름바름 창밖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느냐고 물으니 밖에서 처음 들어본 새소리가 들려 어떤 새인지 궁금해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네요. 보고 싶으면 커튼을 활짝 열고 보면 되는데 왜 틈새로 몰래 보냐고 묻자 아이가 커튼을 열면 햇빛이 방 안에 들어와 엄마가 잠에서 깨날까 걱정된다며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아이의 속깊은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너무 따뜻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바름바름 틈이 생긴 흔적에서 정겨운 추억이 피어나고 바름바름 엿보는 모습에서 어린 마음에 따뜻함이 담겨 있습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매미 소리가 청력 손상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하는데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전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는 올해는 내년에 비해 매미 소리가 유독 크게 들린다는 게시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속적인 고온은 마치 수컷 매미들에게 흥분제를 투여한 듯 기온이 올라갈수록 짝짓기를 위한 울음소리가 한층 더 잦아지고 거세지고 있습니다. 매미 소리는 최고 80데시벨에 달하며 이는 지속적인 전동 드릴 소리와 같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매미 소음과 관련된 청력 손상 환자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주의해야 할까요? 그리고 매미 소리로 인한 청력 손상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네, 이에 의사는 이렇게 당부합니다. 매미 소리는 고주파 소음에 속합니다. 이러한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면 귀의 소리 려과 기능이 저하돼 생리적 이명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분히 휴식하면 일시적인 이명이 완화됩니다. 그러나 이명이 2, 3일 동안 지속되거나 청력 저하가 동반된다면 반드시 빨리 병원을 방문해 영구적인 청력 손상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심근경색, 뇌경색은 잘 알려져 있지만 귀에도 귀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네, 신경성 이명과 청력 저하가 동반되는 것이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한쪽 귀의 청력이 나빠지면 반드시 응급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가 매미소리의 최고조 시간이므로 밀림에 장시간 머무르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매미소리가 청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매미소리가 이명이나 청력 손상의 유일한 원인은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는 과도한 긴장, 불안, 수면 부족, 피로, 밤샘 등의 나쁜 습관을 피하고 잠잘 때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합니다. 네, 놀래우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섭씨 65도를 초과한 물은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기구에 의해 EA류 발암물질로 분류됐습니다. 네, 그럼 65도는 얼마나 뜨거운 물일까요? 열성적인 소비자들이 실제 측정한 바에 따르면 예를 들어 막 삶아낸 면은 대략 70에서 80도이고 막 우린 차는 대략 80에서 90도이며 샤브샤브 국물은 120도까지 올라갑니다. 네, 건강한 사람의 구강과 식도 내부 온도는 보통 36.5에서 37도 사이이고 가장 적합한 음식의 온도는 10에서 40도이며 일반적으로 견딜 수 있는 음식의 최고 온도는 50에서 60도이고 혀가 매우 뜨겁다고 느낄 때는 보통 음식의 온도가 약 70도에 이른 것입니다. 네, 그럼 왜서 뜨거운 물을 마시면 암을 유발할까요? 65도 이상의 물을 자주 마시면 암을 유발한다는 견해는 렌싯 종량학이 기재된 커피프림과 뜨거운 음료의 발암성에 관한 평가 보고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연구는 매우 뜨거운 음료를 마실 때 발암성이 생기는 기재와 관련된 증거가 아직 충분하지 않지만 매우 뜨거운 음료 섭취와 세포 손상 및 잠재적인 발암성의 연관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온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소화관 점막에 어느 정도의 열 손상, 의뢰하면 화상을 일으킬 수 있는데 손상된 소화관 점막의 표층은 탈락하고 재생되며 반복적인 열 손상

장은 세포 증식 속도를 빠르게 해 변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고 나아가 세포의 암성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암연구기구는 65도를 넘는 매우 뜨거운 음료를 이 A류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다는 증거는 제한적이지만 발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만약 뜨거운 음식을 자주 먹으면 아주 뜨거운 음식을 먹어도 예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식도 점막이 반복적으로 데일 수 있고 그 결과 화상 회복, 화상이 되풀이되어 암으로 변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정확한 물 마시기에 있어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라고 합니다. 첫째,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을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수온은 35에서 40도가 가장 적합합니다. 셋째, 조금씩 천천히 마시고 벌컥벌컥 많이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음료로 물을 대신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섯째, 날씨가 더워도 얼음물은 가급적이면 적게 마셔야 합니다. 네, 춤 운동이 우울증도 예방하고 노화도 늦춘다고 합니다. 함께 알아봅니다. 네, 일상생활과 직장에서 불안감, 과도한 스트레스, 무기력함을 느끼고 무엇을 해도 의욕이 나지 않을 때 어떻게 이를 완화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답은 바로 운동하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들에게 적합한 저비용 심리치료법입니다. 운동의학 관점에서 광장호의 장점은 신체와 정신의 이중적 개입이 있습니다. 북경체육대학 운동의학 및 재활학과 부교수 리설매는 광장무는 단순한 유산소 운동이 아니라 심폐운동, 균형훈련, 관절 가동성 자극이 결합된 복합운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음악과 집단 분위기는 독특한 에너지 마당을 형성해 사람들이 흥겹게 왔다가 만족스럽게 돌아가며 리듬에 맞춰 감정을 표현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해 심신이 하나가 되는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결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30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병원년 8월 스무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시에서 중의학산업 고품질 발전 전문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석인 진공대가 회의를 사위하고 연설했습니다. 전주 기존 주택 엘리베이터 증설 현장 참관 활동이 우리시에서 개최됐습니다. 우리시에서 주제 취재 활동을 전개해 국경절 연휴 근교 미니 휴가 세 공간 사전 홍보를 했습니다. 아래에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9월 28일 우리시에서는 중의학산업 고품질 발전 전문회를 소집했습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

0: 이석인 진공대가 회의를 사회하고 연설했습니다. 회의에서 각 관련 부문은 차례로 중약 산업 발전 상황을 회고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중의약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특색 우세를 발휘하고 새로운 질적 생산력을 육성하며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현실적인 경로입니다. 사상 인식을 높이고 중의약 산업 발전을 전시 산업 배치의 중요한 위치에 놓으며 성당위와 주당위의 보치 요구에 주동적으로 접목하고 연결의 위치를 정확히 찾으며 발전 목표를 명확히 해 재반 사업이 시종 정확한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해야 합니다. 사고 방식을 적극 넓히고 총체적인 자원관을 수립하며 약재만 놓고 약재를 논하고 가공만 놓고 가공을 논하는 국한성을 벗어나 전 산업 사슬 발전 이념을 견제해야 합니다. 변경 우세 구역 우세에 입각해 시내 자원과 외부 시장을 통일적으로 활용하고 산업이 분산 발전에서 체계적 본지 중약 기업의 질적 향상과 효익 증대, 발전 장대를 도우며 현대유통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중약 제품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판로를 넓히고 시장 파급력을 높여야 합니다. 대상 건설과 투자 유치를 잘 들어주고 중점 대상 건설을 다그쳐 추진하며 산업 사슬 상하류를 둘러싸고 사슬을 연장하고 부족한 고리를 보완하며 강점을 강화하고 우수 대상과 선두 기업을 정밀하게 유치함으로써 대상 건설의 질과 효익, 투자 유치 성과로 산업 집군을 지속적으로 키우며 발전 동력을 축적해야 합니다.
1: 9월 28일 C19기 인대 상무위원회 제33차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신대 상무위원회 주임 설지강, 신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황금화, 장립군 김홍매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신대 상무위원회 당조 성원이며 부주임 후보인 류국상, 부시장 엽규빈, 시민검찰원 검찰장 종금섭, 시감찰위원회 부주임 조유, 시민법원 부원장 조승길이 회의에 열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서면 형식으로 습권평 총서기의 중요 문장,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정치 책임 시대를 견지하자와 중국 공산당 연결시 제17차 대표대회 정신을 전달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시인대 상무위원회 집법검사조에 연결시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관철 실시 상황 집법검사 보고를 청취 심의하고 시정부에 연결시 2025년도 정부 채무관리 상황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또 시인대 상무위원회 집법검사조에 연결시 전민건신조례 관철 실시 상황 집법검사 보고를 청취하고 심의했으며 시정부에 연결시 고신기술기업과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신규화 기업 발전 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심의했습니다. 그리고 시정부에 연결시 골목길 개조 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심의했으며 시인대 상무위원회 집법검사조에 연결시 연변조선족 자치조 민족단결진보 촉진조례 관철 실시 상황 집법검사 보고를 청취하고 심의했습니다. 아울러 연결시 제3선거구 선거일 조정 관련 사항을 심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인사임명사항도 통과했습니다.
0: 9월 29일 정협 연결시 제15기를 청취했습니다. 또한 연결시 인삼산업 발전에 관한 조사 연구 보고 토론고와 연결시 역사문화거리구역

0: 연길의 도약 추월 가속화에서 새로운 돌파를 실현하는데 지혜와 힘을 기여해야 합니다.
1: 일전 주주택 및 도시향진 건설 구간 전주 각 현시 관련 단위 3.1군들을 조직해 우리시에서 기존 주택 엘리베이터 증설 현장 참관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현지에서는 대상을 살펴보고 경험을 학습하며 복제 가능하고 보급 가능한 선부식을 정리해 전주 기존 주택 엘리베이터 증설 민생 공정이 하루빨리 착지되고 효과를 보도록 추진했습니다. 참관단은 문창 소구역 기존 주택 엘리베이터 증설 시공 현장을 찾아 진학가도의 기층 군중사업 경험을 청취했습니다. 해당 가도는 저층과 고층 주민들이 제기하는 요구에 비추어 집집마다 정책 선전과 협상 소통을 전개했습니다. 성근학원 명거 소구역은 우리시 첫진 기존 주택 엘리베이터 증설 시범 대상입니다. 참관단은 대상 건설의 실제 조작 절차와 관리 통제 표준을 깊이 요의하고 건물 구조 검측, 관선 이전 개조 등 여러 부문이 협동한 실무 경험을 중점적으로 학습했습니다. 참관단은 또 연결시 기존 주택 엘리베이터 증설 조정 중심을 찾아 해당 중심의 운영 기재를 요의했습니다. 알아본 데 따르면 올해 우리 시는 모두 400세대의 엘리베이터 증설을 신청했으며 현재 145대가 실질적인 시공 단계에 들어가는 바 전반 시공이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0: 9월 24일 연변대학 부속병원 연변병원은 10개 중점 과실의 핵심 전문가들을 조직해 소형진을 찾아 건강연변 1001계획 기층 봉사를 전개했습니다. 현장에서 제공한 무료검사 항목에는 흉부 CT, 갑상선 초음파, 유선 초음파, 간 담낭 기장 초음파 등 여러 가지 진료 내용이 포함됐는 바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군중들의 건강 관련 의문에 답하고 맞춤형 진료 건의를 제시했습니다. 알아본데 따르면 건강연변 1001계획은 실시한 2년 동안 봉사 범위가 전주 27개 향진에 피복돼 광범한 기층 군중들에게 혜택을 줬습니다. 암 조기 검진 및 예방 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폐암, 간암, 위암, 대장암, 전립선암과 여성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7대 다발암을 중점적으로 검진해 암 조기 검진, 조기 진단, 조기 개입 봉사를 기층 일선에 실질적으로 전달했습니다.
1: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연결 문화관광시장의 열기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바 근거리 미니휴가가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새로운 여행 선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일 시당위 선전부는 삶이 머무는 곳 연결 주제 취재 활동을 전개하고 본지 주류 매체 기자와 1인 미디어 운영자들을 조직해 소영진 동광촌과 주변 세 곳의 특색 문화관광 지점을 탐방함으로써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집에서 멀지 않고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숨은 여행지를 발굴 소개했습니다. 취재진은 첫 번째로 동광촌 송도곡 양생휴양지를 찾았습니다. 총 부지 면적이 6만 4천 평방미터에 달하는 이 종합문화관광 대상은 주변의 우수한 자연생태 자원에 의탁해 외지 관광객과 본지 시민들을 위한 산과 물이 어우러진 도시 근교 미니휴가 명소를 조성했습니다. 대상은 별을 핵심 주제로 삼고 숲과 물가 사이에 산책용 나무잔도를 조성했습니다. 또한 특색 민박 12채, 어린이 놀이구역, 커피숍, 식사 플랫폼, 수변 통나무집, 불고기 구역, 유람선 등 다양한 휴식시설과 체험업태를 갖추어 다양한 군체의 근거리 여행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취재진은 두 번째로 성지정 캠핑 장원을 찾았습니다. 장원은 우수한 산촌 전원 환경에 의탁해 생태 채집, 축구 운동, 야외 캠핑, 불고기 휴식 체험 등 항목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전원 풍광의 우세를 한층 발굴해 야외 캠핑 텐트를 새로 설치하고 캠핑, 친자리 여행과 향촌 휴식 체험을 깊이 융합해 가족 관광객들이 한 곳에서 몰입식 미니 휴가를 즐길 수 있는 인기 목적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취재 활동의 마지막 코스는 산자락에 자리 잡은 삼변 커피입니다. 최근 몇 년간 연길의 향촌 커피숍은 해마다 늘어나며 각종 소셜 플랫폼에서 새로운 인기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삼변 커피는 시종 자연과 가까이 하는 이념을 견지하고 나무와 잔디, 햇빛, 산바람 등 자연 요소를 매장 설계에 융합했습니다. 자연 더하기 커피 모식을 이어가며 여러 곳에 동화 같은 기념 촬영 공간을 조성해 아늑하고 편안한 휴식 분위기를 마련했으며 자리에 앉아 사계절에

0: 따라 달라지는 산촌 자연 경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탐방한 세 곳은 이미 하나의 근교 미니휴가 정품 코스로 연결됐으며 각각 연길 근교 휴식의 세 가지 특색 체험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성로곡에서는 다양한 업태를 한 곳에서 즐기는 종합체험을, 성지정에서는 재미있는 상호체험을, 삼변커피에서는 조용하고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번 취재활동에서는 대량의 사진과 영상 자료를 집중 촬영 비축했으며 곡경절 연휴 여행 홍보에 활용할 수 있는 현장 내용을 중점적으로 수집해 연길 문화관광 선전 자료를 한층 풍부히 하는 한편 명절 전에 각 공식 채널을 통해 집중 추천 소개함으로써 다양하고 새로운 문화관광 체험 공간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의 근교 단거리 미니휴가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만족시키고 삶이 머무는 곳 연길의 독특한 매력을 직접 느끼도록 할 계획입니다. 9월 27일 공원 가도는 원희 서해구역 민족단결마당에서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은 한가족 조제선전주 및 제13회 효문화절 활동을 개최했습니다. 가도 서해구역 간부, 상가대표, 우대무혈대상, 주민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효와 선을 중시하는 가풍을 함께 이야기하고 민족의 정을 나눴습니다. 현장에서는 또 군중들에게 민족단결 관련 법률 법규를 보급해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이 더욱 깊이 마음속에 자리잡도록 했습니다. 경도효친단체 휘갑 생신잔치에서 조민족 사무위원회 주임 초지강, 시당위 상무위원이며 통전부 부장인 노평문이 생신을 맞은 노인들에게 케이크를 전달했고 어린이들은 꽃을 드렸습니다. 15개 사회구역 서기들은 노인들에게 절을 올리며 전통대의로 세월의 경위를 표하고 어르신들을 존경했습니다. 애심기업과 사회단체들은 각 사회구역의 경도봉사패를 증정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열의 과곡화, 방송 담당의 김영아, 최림이었습니다.
1: 거리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색다른 풍경이 보이며 매 풍경마다 정취가 넘치는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2: 독특한 민족 문화 매력을 느끼고 축구 고향의 활력과 열정을 만끽하며 전통 음식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연길에 오셔서 연길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1: 4개 치안 예방 통제 체계 건설을 들어주고 군중의 안전감을 높이는 데 힘다합시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쁜 세상 아이들 세상에서 지련정 선생님이 인사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에너지 팡팡 활력 넘치는 방신입니다.
2: 친구들 안녕하세요. 리서연 인사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박서원이 인사드립니다.
1: 학생이라면 누구나 공부를 잘하고 싶겠지요.
2: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하면서 좋은 방법이 있거나 재미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많이 공유하는 것이 어떠할까요?
3: 누구나 꼬마 선생님이 될 수 있고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무대입니다.
1: 많은 친구들의 적극적인 참여 기대하겠고요.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좋은 공부 방법을 터득하고 우리 함께 좋은 성적을 따내볼까요?
0: 친구들, 어떠한 일을 하든지 자신감이 있어야만이 보다 더 잘 해나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자신감은 모든 일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2: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주저앉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반면에 자신감이 부족하면 작은 일에도 풀이 죽고 자신에게 쉽게 실망할 것 같습니다.
0: 네,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자신이 내성적인 이유를 주변 환경의 탓으로 돌리곤 하겠지요.
1: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감이란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모든 일에 끊임없이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다 보면 도 모르는 사이에 당당함을 지닐 수 있을 겁니다. 이렇듯 자신이 내성적이라고 해서 고민만 하기보다는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예쁜 세상 친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0: 네, 그럼 우리 친구들에게 자신감을 키우는 방법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감은 자신을 사랑하고 또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감이 없는 분야에 과감히 뛰어들어서 경험을 쌓아보는 것도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3: 수업 시작했던 일을 하면서 여러 일에 익숙해질 수도 있고 자신에 대한 믿음도 더욱 굳건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성취했을 때에는 보다 큰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됩니다.
0: 네, 그래요. 항상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신감을 키워나갈 수 있는 예쁜 세상 친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0: 학습을하는과정에서외우기는빼넣을수없는거죠
1: 그래요매일매일외우기를해야죠
0: 외우기를잘하려면요령이있어야겠지요
2: 네그렇습니다우리친구들도잘알고있겠지만외우기를어떻게하는지참궁금해지고있네요
0: 저는외우기를할때먼저뜻을잘이해하고집중해서외웁니다
1: 저는일단10번이고20번이고아주숨겨둘때까지수없이읽습니다
0: 저는먼저5번읽고다시외웁니다
2: 네외우기를할땐입으로그리고머리로만외우는것이아니라손도쓰면서외워야만이머릿속에오랫동안남아있는다고합니다
0: 네손으로도외운다고요어떠한방법인데요
1: 많은친구들은외우기가잘안되면부모님을원망하잖아요
0: 자신이외우기를못했는데왜부모님을원망하는건가요내가잘집중해서외운다면얼마든지잘할수있는공부가아닌가요제가알것같습니다왜서부모님을원망하는지우리나쁘게놔두셨다고항상부모님을원망하는친구들이많지요
1: 딩동댕맞습니다자기스스로열심히하지않고항상남탓하는친구들이죠
2: 네그렇습니다부모님들이머리를나쁘게놔두신것이아니라자신이외우기를하는요령을잘모르고있는것입니다자친구들그럼우리함께재미나는이야기하나들어볼까요사람이머리가좋은사람일까요박사들은사람의지능은한가지가아니라여러가지로이루어져있다는이론을냈습니다말하자면사람에게는언어를잘다루는지능숫자를잘다루는지능또는만들기를잘하는지능음악을잘하는지능사람들과의관계를잘맺는지능자기의마음을잘들여다보는지능과같은것들이모두있다는것입니다그러니까잘외우지못하는것이머리가나쁘기때문이라고말할수는없겠지요
1: 도대체그럼왜그렇게안외워지는걸까요
0: 그건외우는요령을모르고무턱대고외우거나집중을잘하지않는상태에서외우기때문이라고할수있습니다
1: 그렇다면무지하게잘외우는친구들은어떤방법을써서외우는걸까요
0: 어떻게하면잘외울수있는지요령을한번알아볼까요
1: 첫째외운것을가정이나친구에게말해주거나가르쳐주세요남에게한번가르쳐준것은혼자5번을외운것만큼기억이잘난답니다
0: 두번째손과입을사용하세요눈으로만외우는것보다입으로소리를내고손을쓰면서외우면

0: 네, 그래요. 선과 입을 함께 사용하는 것인데요. 눈으로만 외우는 것보다는 입으로 소리를 내고 손을 쓰면서 외우면 세 배나 더잘 외워진다고 하네요.
1: 셋째, 외워야 할 내용을 좋아하는 노래의 곡에 가사를 붙여 노래로 불려보세요. 잘 외워집니다.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잘 부르는 노래가 있겠지요?
0: 네, 우리 친구들은 시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1: 글쎄요. 내 친구들마다 들리겠지요. 복습을 많이 한 친구면 긴장하지 않을 것이고 평소 공부 열심히 하지 않은 친구들은 시험을 많이 두려워할 거라 생각합니다.
0: 네, 공부를 많이 한 친구라고 시험에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은 친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부 친구들은 복습을 많이 할수록 시험을 잘 봐야겠다는 부담감 때문에 시험에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그럼 우리 함께 시험 불안 테스트 해볼까요?
0: 네,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평소 시험을 볼때 느꼈던 것을 떠올리면서 답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필을 쥐고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잘 듣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험 때가 되면 입맛이 없고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둘째, 알고 있는 것도 시험지를 받고 나면 생각이 안날 답을 쓰지 못하면 다음 문제도 제대로 풀기가 어렵습니다. 아홉 번째, 시험이 없는 세상에
1: 어쩌면 학교 생활도 즐겁지 않을 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 10개에 해당된다면 시험 불안이 매우 높아서 시험뿐 아니라 모든 일에 자신감이 없고 우울한 만큼 성적이 안 나오니까 평소에도 우울하고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0: 네, 친구들 어때요? 방금 아홉 가지를 얘기한 데서 우리 친구들은 몇 개가 해당이 될까요? 한 개에서 두 개는 거의 시험 불안이 없다고 할수 있고요. 세 개에서 네 개가 해당된다면 약간의 시험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개에서 일곱 개가 해당된다면 시험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0: 네, 친구들 노래 잘 들어보셨죠? 그럼 방금 우리 친구들에게 어느 친구가 시험 불안을 느끼고 있는지에 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시험에 대한 불안감을 이겨내는 방법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해낼 수 있는 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시험 공부를 합니다. 둘째, 공부가 안될 때에는 산책이나 운동을 하거나 음악을 듣는 등 기분을 바꿔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번 시험이 내 인생을 전부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자기에게 자꾸만 말을 해줍니다.
1: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잘 이해되지 않거나 지루한 내용일 때 졸음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그러하기 때문에 정신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는 어려운 과제를 공부하고 늦은 저녁 시간이거나 지루함을 느끼는 시간에는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이거나 흥미를 가진 과목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만약 늦은 시간 졸음이 올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컴퓨터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내려가던 눈꺼풀의 모습은 어디로 사라지고 눈동자가 반짝반짝할 수 있답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마음의 부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책 속에 많은 지식이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책을 읽고 지식을 쌓는 지혜로운 예쁜 세상 어린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1: 세미나는 공부방 여기서 마감 장식하겠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돌아왔네요. 친구들 좋은 밤 되세요.
2: 예쁜 세상, 아이들 세상의 문을 여기서 닫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中国人民解放军军乐团小号手吹响烈士纪念日号角，深沉悠远的号声激荡人心。

乐团奏响深情的献花曲，十八名礼兵抬起花篮，缓步走向人民英雄纪念碑，将花篮摆放在纪念碑基座上。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형 총수기가 더 높은 수준의 평안종국 건설에 종료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0: 중앙텔레비전 방송이 더 높은 수준의 평안종국 건설로 중국식 현대화가 안정적이고 멀리 나가도록 확보하자는 제목의 속평을 발송했습니다.
1: 리강 총리가 공무원 상무회를 주재했습니다.
0: 제81차 유엔 총회 일반성 변론이 폐막되었습니다.
1: 뉴스여 시사 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공장 총수기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금형이 최근 더 높은 수준의 평안중국 건설과 관련해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습금형 총수기는 지시에서 18차 당대회 이래 평안중국 건설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면서 인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고 일하며 사회가 안정되고 질서 있게 운영되는 좋은 국면이 더 공고해졌으며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로 되었다고 표했습니다. 습금형 총수기는 새로성에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전반적 국가 안전관을 확고부동하게 건설하며 당의 전면적인 지도를 견제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전과 안전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초벌과 예방을 병행하며 근본 원인과 표면 현상을 함께 다스리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법제 집행력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활용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가안전체계와 용량건설을 강화하고 공공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며 사회관리체계를 완비화하고 각종 위험부담을 예방하고 해소해야 합니다. 나라를 더 안전하게, 사회를 더 질서있게, 관리를 더 효과적이게 하고 인민을 더 만족시키는 데 지속적으로 힘을 쏟아 더 높은 수준의 평안중국 건설로 중국식 현대화가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평안중국 건설 사표회가 28일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회의에서 습금형 총수기 중요한 지시를 전달했습니다. 중공장 정치국위원이며 중앙정법위원회석인 지문청이 회의에 참석하고 연설했습니다. 지문청은 습금형 총수기 중요한 지시는 평안중국 건설의 청사진을 그리고 방향을 제시했으며 당정의 강력한 지도하에 이룩한 평안중국 건설 성과는 세인이 공인하며 평안은 이미 중국 관리의 뚜렷한 징표가 되었다고 표했습니다. 이는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정의 기다비 역할에서 비롯된 것이며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과학적 인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전반적 국가안전관을 확고부동하게 관찰하고 습금형 정석의 중요한 지시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관찰하며 당정의 집중통일 지도하에 초벌과 예방을 병행하고 근본적인 것과 표면적인 것을 함께 다스리며 공동관리를 함께 실시하고 합력을 형성해 더 높은 수준의 평안중국을 건설하기 위해 힘다해야 합니다. 중공장 서기처 서기이며 공안부 부장인 왕소홍은 총화연설에서 습금형 정석의 중요한 지시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관찰하며 회의 포치에 따라 네 가지 보다도 목표를 조선해 사상적 인솔로 관찰을 강화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또한 중점과업의 자간의 관찰을 강화하고 방법과 수단 혁신으로 관찰을 강화하며 기초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것으로 관찰을 강화하고 사업고도를 건전히 하는 것으로 관찰을 강화하면서 평안중국 건설의 새로운 국면을 끊임없이 개척해야 합니다. 회에서 평안중국 건설 시범지 60개와 평안중국 건설 시범현 160개를 명명하고 영예패를 수여했습니다. 표창을 받은 대표들이 회의에서 교류 발언을 했습니다. 장군, 응용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0: 중앙텔레비전 방송이 더 높은 수준의 평안중국 건설로 중국식 현대화가 안정적이고 멀리 나가도록 확보하자는 제목의 속평을 발송했습니다.
1: 공무원이 9월 28일 전국 안전생산화상회를 소집했습니다.

0: 제비주어 거시적 정책에 역주기 조정 강도를 늘리고 경제가 혁신과 구조의 최적화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기술 혁신과 기술 개조, 농업과 영세 기업에 대한 지원 등 재대출 한도액을 증가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취업과 소득 증대를 촉진하는 정책과 조치를 연구하고 출범합니다. 상하가 협동해 투자를 안정시키고 프로젝트 준비를 고품질적으로 진행하며 민간 투자의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투자 항목 요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며 투자 심사 비준 효율을 제고해야 합니다. 내수 진작에 관한 정책과 조치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비축하며 견인성이 강한 사업 수단을 더 많이 강구하며 관련 부대 조치를 포함하고 조건을 구비한 지방에서 먼저 시험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회는 종류가 많고 수량이 크고 분포가 넓은 신오염물은 생태 환경 정비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원천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중점 업종을 주시하고 주동적으로 선별과 검사를 강화하며 화학품 배출원을 정확하게 식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신오염물 목록을 동태적으로 발표하고 신화학물질의 환경관리 등록 제도를 실시해 각종 환경 위험 부담을 실속 있게 해소하도록 합니다.
1: 전국통역방공청과 중공장통일전선사업부, 공무원교포방공실, 공무원향항오문사무방공실, 공무원대만사무방공실, 중국교포의료연합회가 28일 북경인민대회당에서 국경초대회를 공동 열고 중화민공화국 창건 77주년을 경축했습니다. 중공장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 정력 주석인 왕호능이 초대회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왕호능 정력 주석은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가장 광범위한 애국 통일 전선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며 해내외 중화 아들딸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분투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왕호능 정력주석은 지난 77년간 중국 공산당은 중국 인민을 단합해 인솔해 세계가 주목하고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남는 위대한 성과를 창조했다고 표했습니다. 18차 당대회일에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공조항의 확고한 용도 아래 신시대 중국은 현대화 건설을 전면 추진하고 경제 사회의 고품질 발전을 도모하며 인민 군중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국제 영향력과 감화력, 형성력을 현저하게 제고한 태평성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화민족은 막을 수 없는 확고한 걸음으로 위대한 부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왕호능 정협수석은 신시대 새로 정에서 우리는 한나라 두 가지 제도의 방침을 전면적이고 종합하고 확고부동하게 관철하며 애국자가 향응을 관리하고 애국자가 오문을 관리하는 원칙을 관철함으로써 향응과 오문이 국가 발전의 대세에 더욱 잘 융합하고 기여하도록 지지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우리는 한계중국 원칙과 구의 공동인식을 견제하고 량안의 교류와 협력 그리고 융합발전을 심화하며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을 단호히 타격하고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반대하며 조국 통일 위협을 뒷팀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교포에 관한 당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교포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심화할 것입니다. 왕이가 초대회를 주재했습니다. 북경에는 중공장 정치국 의원, 조항석이 처석이 전국의대 상무위원회, 공무원, 전국 종협의 지도 동지와 향항 오문, 대만의 교포계 대표 75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0: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자 정협주석인 황호능이 28일 북경에서 전국 소수민족 참관단을 접견했습니다. 왕호능은 습금형 총서기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기념대에서 한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학습하고 관찰하며 총석의 민족 사업 강화, 개선, 관련 중요 사상을 학습하고 관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이를 깊이 깨닫고 두 가지 수호를 단호히 실행하며 중국 특색의 민족 문제 해결에 올바른 길을 확고하게 걸어나가며 중국식 현대화 추진을 위한 거대한 역량을 결집해야 합니다. 왕호능은 15차 5기는 전망 기획 시기 우리나라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은 새로운 정시와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몇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뜻밖의 당을 따르고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마음을 다잡고 정신력을 키우며 당이 인민을 이끌어 분퇴해온 빛나는 도전과 위대한 성취를 통해 새로 정해서 힘차게 나가고 새 시대에 공을 세우려는 기상을 고취시켜야 합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을 확고히 학습하고 관찰하며 법을 조

0: 요구하고 법을 학습하며 법을 지키고 법을 활용하는 면에서 앞장서 여러 민족 대중들이 법에 따라 민족 단계를 수호하고 보장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다지고 중화민족의 공통된 정신적 터전을 잘 갖고 가며 여러 민족이 손잡고 사회주의 현대화로 나아가도록 추진하고 여러 민족의 광범위한 교류와 소통, 융합을 촉진하며 다섯 가지 인정을 지속적으로 증진해야 합니다.
1: 부사산 감독관리위원회 관계자가 15적은 전망계획 관철과 조한기업 고품질 발전 추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8월 말 기준 조한기업 자산 총액은 99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습니다. 1월부터 8월까지 연구개발비 투입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7% 늘었으며 연간 1조 원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조한기업이 5년 연속 연간 연구개발 투입 1조 원을 넘기는 것으로 좋은 출발을 보여줍니다. 15차 전망계획 시기 우리나라는 국유경제 배치와 구조를 한층 더 최적화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국가안전과 국민경제 생명줄의 관계되는 분야에서는 기반을 다지고 본업을 공고히 하는 데 더 힘쓰기로 했습니다. 올 들어 조한기업은 6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일련의 중대 프로젝트와 상징적 공사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으며 연간 관련 투자 계획은 약 2조 원에 달합니다. 미래지향적 전략적 신흥산업 분야에서는 규모 확대 질적 향상에 주력하게 됩니다. 15차 전망계획 시기 공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조한기업이 국가급 상징적 중대 과학기술 과제를 자발적으로 맡아 나서도록 추진하고 미래 선도기술과 관건적 핵심기술, 공용성 기술의 공급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게 됩니다. 한편 기업 발전을 제약하는 공통된 문제, 병목 문제, 심층 차원의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개혁을 통한 지원으로 고품질 발전의 활력과 동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0: 국가통계국이 9월 28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 들어 우리나라 공업생산은 안정 속에서 진전을 이루고 첨단 제조업을 대표로 하는 신성장 동력이 축적 확대되면서 규모상 공업기업 리온의 비교적 빠른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1월부터 8월까지 기간 전국 규모이상 공업기업의 리온 총액은 5조 2,719억 8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7% 증가해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1월부터 8월까지 기간 인공지능 등 신기술 적용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관련 수요를 키웠고 이에 따라 전자업종 리온이 전년 동기 대비 1.1배 증가했습니다. 연산력 기반시설 구축 가속화의 영향으로 광섬유 제조의 리온이 전년 동기 대비 5.3배 늘고 광케이블 제조 리온이 1배 늘어났습니다.
1: 상무부가 28일 제8차 종미경제무역 협상 성과를 발표하고 종미무역 리사회와 300억 대 300억 상호 관세 인하 구도 관련 상황을 공개에 따라 상호 인하 품목 목록을 정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 가운데 장난감, 가전, 유아용품, 주방, 욕실용품, 기념명절 선물 등 약 300억 달러에 대해 관세를 내리게 됩니다. 중국은 미국산 수입품 가운데 농산품, 개인 보건용품, 의료기기, 석탄 등 약 300억 달러에 대해 관세를 내리게 됩니다. 양측은 각자 인하 품목 목록을 공동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양측이 각자 국내 관련 법적 절차를 마치면 동시에 인하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 밖에 양측은 무역리사회 산하의 농업실무서를 두기로 합의했습니다. 실무서는 규제와 시장 접근 등 관련 의제를 논의하고 무역 우려를 다루면서 농업 분야의 실질적 협력을 확대하게 됩니다. 농업실무서는 2026년 말까지 첫 회를 열 계획입니다. 중국은 실무적 회의를 통해 미국이 중국 농업 분야 우려를 해결하도록 계속 추진할 방침입니다. 미중무역전국위원회 담삼 회장은 중국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미중 관계 안정은 양국에만 좋은 일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 확실성을 가져다 주리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나라도 편 가르기를 원하지 않고 어느 나라도 자기를 한쪽 진영으로 묶어두기를 원치 않습니다. 각국은 미국과 중국 모두와 리익이 연결됐습니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미중 관계를 유지하면 각국이 자국 리익을 스스로 추구하고 미국, 중국과 깊이 교류하며 얻는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0: 중앙선전부와 교육부, 과학기술부, 국가국방, 과학공업국, 중앙군사위원회 정치사업부, 호남성

0: 인민대통령위원회가 인민대회당에서 시대선봉 왕극동제선전사적보고회를 공동 진행했습니다. 국방과학기술대학 컴퓨터학원 연구원이며 박사생 지도교수이며 우리나라 고신뢰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주요 개척자인 왕극동지는 군사교육과 과학연구 일선에서 오랫동안 몸담고 중대한 지루한 고위절단의 상황에서 끈질긴 이지와 락관적 정신으로 연구 공략을 지속했습니다. 이 과정에 국제
1: 정기 일정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마지막 독의 세부 종목의 경기를 치렀습니다. 여자 복식 결승에서 괴만과 왕만욱 선수가 세계 랭킹 1위인 일본의 하리모토 미야와 하야타 히나 선수를 4대0으로 누르고 우승하면서 중국 여자 탁구는 아시안게임 여자 복식 우승의 용매를 되찾았습니다. 남자 단식 결승에서 중국팀이 금메달과 은메달을 미리 확보한 상황에서 림시동 선수가 왕조홈 선수를 꺾고 우승했습니다. 다이빙 종목에서 왕종원 선수와 림산 선수가 각각 남자 1m 스프링보드와 여자 1m 스프링보드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사격 종목에서 중국팀은 여자 25m 스포츠 권총 단체전 금메달을 따내고 소가예훈 선수는 같은 종목 개인전의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아티스틱 스위밍 단체전에서 중국팀은 안정적 경기를 보이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관련 종목 아시안게임에서 6연승을 이룩했습니다. 육상 경기에서 승전보가 잇따랐습니다. 여자 원반 던지기 결승에서 중국 선수 붕빈이 금메달을 차지하고 남자 몰리뛰기 결승에서 중국 선수 서구호가 개인 시즌 최고 기록인 8.17m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28일 저녁에 열린 여자 400m 계수 결승에서 량소성, 류국이, 류협군, 진여힐 선수로 구성된 중국 대표팀은 지르란 각축전 끝에 최종 42초 96의 성적으로 금메달을 따내면서 아시아 무대에서 중국 여자 단거리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남자 400m 계수 결승에 나선 중국팀 선수 진금풍, 증금리, 왕승걸, 사진호비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들은 일본 팀과 타이 팀을 누르고 38초 17의 성적으로 아시안게임 남자 100m 계주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0: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농업농촌부와 생태환경부가 공동 발표한 2025년 중국어업 생태환경상황보고에 따르면 2025년 중국의 어업자원과 수역 생태환경은 전반적으로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모든 감측 수역의 아연, 납, 수은, 비소 지표의 측정 농도가 평가 기준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수리부 황하수리위원회에 따르면 만가체 조수지가 9월 27일 전력 생산으로 전환하면서 2026년도 황하 상류와 중류의 주요 조수지 공동배사 조설이 공식 종료되었습니다. 9월 12일에 가동한 공동배수 조설을 통해 배출한 모래가 1억 1,100만 톤에 달했습니다.
0: 제81차 유엔 총회 주석 칼리리 현지 시간으로 9월 28일 오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6일간 이어진 유엔 총회 일반성 변론이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고 선포했습니다. 제81차 유엔 총회 일반성 변론이 9월 21일부터 28일까지의 기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렸습니다. 칼리리 주석은 일반성 변론에 참가한 대표단은 194개이고 신임 사무총장을 임명하는 것은 제81차 유엔 총회의 다음 단계 주요 과제라고 표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이 강소라 김정희였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공존할 수 있는 중국의 발전과 미국의 번영, 이 같은 제목으로 미국 중국 문제 전문가 데니스 사이먼의 인터뷰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미국 중국 문제 전문가 데니스 사이먼은 미국에 대한 중국 지도자의 국빈 방문은 중국의 발전과 미국의 번영이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양국은 경쟁에 대한 경계를 긋고 의견 상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미국 곤산 듀크 대학 상무 부총장과 듀크 대학 총장 중국 사무 고급 고문을 역임한 사이먼은 중국 지도자가 제기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미국을 재차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전혀 충돌되지 않으며 서로 성취하고 세계 복지를 도모하는 구상은 제로섬 게임이 아닌 양국의 공동리익 차원에서 미중 관계를 바라보는 중요한 메시지를 조언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차이문은 관련 논술은 결코 어느 한쪽이 자국의 국가 목표를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발전과 미국의 번영이 공존할 수 있고 적절한 조건하에서는 서로 성취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마주 향해 나아가고 협력을 위주로 하고 경쟁의 도가 있으며 분쟁은 통제 가능하고 평화를 기대할 수 있는 안정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추진해야 한다는 중국 지도자의 주장에 대해 사이먼은 관련 주장은 미중 관계의 실무적인 관리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즉 경쟁은 불가피하지만 충돌은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이먼이 보기에 경쟁의 도가 있어야 한다는 중국 지도자가 제기한 개념은 매우 관건적입니다. 사이먼은 기술, 무역, 전략적 영향력 등 분야에서 양국은 경쟁이 지속될 것이지만 관건은 이러한 경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그어 경쟁이 대립으로 번져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이먼은 의견 상의에 대한 통제 가능은 일부 중대한 분쟁이 가까운 장래에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현실을 쌍방이 모두 받아들여야 함을 뜻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안정한 미중 관계는 모든 분쟁을 없애는 것을 전제로 삼지 말고 일부 쟁점이 전반 관계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기제를 구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이먼은 만약 이런 관리 기제가 지속적으로 리행된다면 미중 관계 중점은 경쟁을 제거하는 시도가 경쟁의 예측 가능에서 관리 가능으로 전환할 것이고 쌍방은 공동리익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내다보았습니다. 사이먼은 경제무역 분야는 구체적 진척을 가져오고 비교적 빠르게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라고 말했습니다. 기술과 공급망 문제가 더 복잡하지만 그러하기에 이러한 문제에서 지속적 대화와 명확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이먼은 중미 관계가 안정을 유지하면 그 영향이 양국 자체를 훨씬 넘어선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무의제 외에도 기후, 에너지, 공중보건 등 초국가적 도전의 내용을 보내드렸습니다. 해설의 강설이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조정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0: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오늘 이 시간에는 당 100년 분투의 중대한 성과와 역사적 경험에 대한 중공조항의 결의에 관한 설명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당조항 제11기 제3차 전원회의의 역사적 의의를 강조했으며 등소평 동지를 주요 대표자로 하는 중국 공산주의자들, 강택민 동지를 주요 대표자로 하는 중국 공산주의자들, 허금도 동지를 주요 대표자로 하는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이룩한 역사적 기여를 총화하고 당의 오유를 전면적으로 시정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리론 체계를 형성하고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추진하고 우리나라의 개혁과 발전과 안정에 전 국민에 관계되는 일련의 위험과 시련에 여유 있게 대응하고 조국 통일 대업을 추진하고

0: 세계 평화를 수호하고 공동 발전을 촉진하고 당 건설이라는 새로운 위대한 공정을 개척하고 추진하는 등면에서 새로운 시기 기세가 웅장한 역사 속 화폭을 그려내고 세계가 주목하는 위대한 성과를 과시했습니다. 아울러 이 시기 당이 인민을 영도해 위대한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중화민족이 일떠서고 부유해지는 위대한 비약을 추진했으며 중국 공산당과 중국인민의 영용하고 억센 분투를 통해 개혁개방은 현시대 중국의 전도와 운명을 좌우하는 관건적인 조치이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길은 중국을 발전 번영리로 이끄는 올바른 길이라는 것과 중국은 시대의 발전을 성큼 따라잡았음을 전 세계에 장엄하게 선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번째 부분,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신시대를 열다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는 이 시기에 당이 직면한 주요 과업은 초유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첫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달성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노정에 올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웅장한 목표를 향해 계속 전진한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또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신시대라는 이 우리나라 발전에서의 새로운 역사적 좌표를 논술하고 18차 당대회 이래 당의 리론 혁신 성과를 개괄하고 신시대 당이 직면한 정세 및 위험과 도전을 깊이 있게 분석했으며 당의 전면적인 영도 견지, 전면적인 종금지당, 경제건설, 개혁개방의 전면적인 심화, 정치건설, 의법치국의 전면적 실시, 문화건설, 사회건설, 생태문명건설, 국방과 군대건설, 국가안전의 수호, 한나라 두 제도의 견지와 조국통일의 추진, 외교사업 등 13가지 방면으로부터 신시대 당과 국가사업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적인 변혁이 일어난 것을 분야별로 총화하고 9년간의 독창적인 사상, 변혁적인 실천, 획기적인 진전, 대표적인 성과를 중점적으로 총화했습니다. 하울러 이 시기 당이 인민을 영도해 위대한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데 보다 완비된 제도적 보장과 보다 튼튼한 물질적 기반, 보다 능동적인 정신적 힘을 제공했으며 경기를 개척한 것, 막스주의의 강한 생명력을 과시한 것, 세계의 역사적 행정에 깊은 영향을 미친 것, 시대의 앞장에 서서 나아가는 중국 공산당을 건설한 것 등의 지난 100년간의 분투가 가지는 역사적 의의를 총화해 중국인 및 중화민족, 막스주의, 인류진보사업, 막스주의의 정당 건설에 대한 당의 역사적 기여를 천명했습니다. 이 다섯 가지 방면의 개괄은 중화의 대지에 입각하고 또 인류의 미래를 지향한 것으로서 중국 공산당과 중국인민, 중화민족 간의 관계를 구현하고 중국 공산당과 막스주의, 세계사회주의, 인류사회 발전 간의 관계를 구현했으며 중국 공산당이 지난 100년간 분투해온 역사적 논리와 리론적 논리, 실천적 논리를 관통시켰습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택물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도둑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로 구축하고 새로 중에서 분발하자 코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연근을 부민산업으로 발전시킨 홍호의 경험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금에서 분발하자.
2: 일당이 수백 원에 달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연근 채집 외에도 호근습은 여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호근습은 수산 양식 전문 합작사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합작사는 주변 마을 사람들의 연못을 임대해 연근을 재배하는데 일부 연못은 연어 공생 모델을 도입해 연근을 재배하고 가재 등을 함께 기르면서 소득 증대를 실현했습니다. 호근습이 운영하는 라이브 생방송은 팔로워가 4만 8천 명에 달합니다. 호근습은 아름다운 홍호를 널리 알리는 한편 라이브 커머스도 진행해 연근과 연근 가루, 연박, 절임 연근 줄기 등 지역 특산물을 전국 각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호근습의 라이브 방송에서 잘 팔리는 상품은 바로 홍호 연근 산업 발전의 축소판입니다. 홍호 연근은 주로 전분질 연근, 줄기 연근 등으로 나누며 2025년 재배 면적은 22.5만 무, 총 산량은 32만 톤, 전산업 종합 생산액은 120억 원을 웃돌고 브랜드 가치는 무려 258억 원에 달합니다. 홍호 연근 사업발전센터의 장헌충 농회에서는 홍호의 청강리 토양은 자양분과 유기물 함량이 풍부해 연근마다 달콤하다고 소개했습니다. 2024년 8월 호북성은 연근산업의 고품질 발전에 관한 의견을 발부하고 홍호 연근 브랜드 육성을 성급 발전 전략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홍호 연근 브랜드 육성이 새로운 발전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홍호시는 무한시 농업과학원, 화중농업대학 등 10여 개 대학과 연구기구와 장기 협력 관계를 맺고 호북 홍호 1호 신품종을 육성했습니다. 한편 호북 연근 시리즈 품종 10여 종을 도입해 품종 우량률이 100%를 달했습니다. 그리고 우량 품종의 무당 증산량은 500건, 창출한 수입 증대는 920원입니다. 2026년에 홍호 생연근이 미국과 유럽에 수출되었습니다. 진흙 속에서 자라난 부민산업, 현재 홍호연근은 갈수록 더 큰 시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명절은 중국과 세계를 잇고 정을 함께 나누는 중요한 문화 교류의 장이 되었습니다. 추석문의 공연이 24일 저녁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서 열렸습니다. 절강 가무국권 등 예술단체의 예술가들이 중국과 스리랑카 관객에게 성악무용, 중국민족음악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사했습니다. 스리랑카 총리부 상임비서 프라딥 사크팬트리는 추석이 지닌 단원과 화합의 아름다운 의미는 국경을 넘고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 오늘날 세계적으로 중요한 현실적 의미를 지닌 명절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시민 500여 명이 23일 벨라루시 국립기술대학에 모여 추석 특별음악회에 참가하고 추석 풍속을 체험하고 멋진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무형문화유산 민속체험 부스에서 진행한 종이 접기 공예서예, 중국화 등 몰입형 체험은 어른과 아이들의 호기심을 끌었습니다. 무대의 조명과 영상이 어우러진 우아한 분위기 속에서 추석 특별 악회에서 열렸습니다. 하남 가무공연그룹 예술가들이 민족 음악과 무용, 잡기, 중국 악기 연주 등을 통해 관객에게 동양의 멋이 물씬 풍기는 예술의 향연을 선사했습니다. 중국과 뉴질랜드 예술가들을 동원한 추석 음악회가 23일 저녁 뉴질랜드 수도 웰링턴에서 열렸습니다. 중국 가요 달이 내 마음을 대표한다를 부른 마오리 가수 카이미셸은 예술과 문화 교류를 통해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계속 기여하고 그동안 문화 간의 평화와 화합, 단결을 증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키르키즈스탄 수도 비슈케크에서 21일 진행한 추석 음악회에 관객 600여 명이 모였습니다. 민족 음악 연주 신년예복, 대나무 피리 연주 고소행 등 절목은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현장은 또다도, 초롱 제작 등 민속 체험과 중경주제 사진전을 마련해 관객이 중국 전통 문화의 매력과 중국 서남부 도시의 풍토인정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비슈케크 국립대학 학생 카신 카노바는 중국의 전통악기 연주를 매우 좋아한다며 예술가들의 뛰어난 기량과 아름다운 노래와 춤에 흠뻑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런던 차이나타운에서 20일 2026 추석 축제가 열렸습니다. 전통 사자춤 희곡, 민족 무용, 기악 연주 등 절목은 관객에게 풍성한 중화문화 체험을 선사했습니다. 행사를 주최할 런던 교포상의 주석 김주정은 축사에서 추석 축제를 통해 영국에 거주하는 교포들이 명절을 보내고 더 많은 영국 시민이 중화 전통 문화를 더 잘 유해하도록 하련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중국 학자 류학생년 앞에 추석 국경절 기념행사가 19일 저녁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뒤빈 중국과 프랑스 학생과 학자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양국 가요와 악기 연주, 무용 공연을 관람하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고 정을 나누었습니다. 공연에 참여한 프랑스 학생 니콜라는 중국 전통악기와 기타를 함께 연주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체험이 매우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행사가 더 많아지고 중국과 프랑스 젊은이들 간 만남의 장이 많아지길 바란다며 이것이 바로 친구가 되는 아름다운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질 파라나주 이구아수시의 삼국접경공원에서 19일 저녁 세 나라가 함께 지내는 추석의 밤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구아수시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등 세 나라가 맞닿은 곳에 위치했습니다. 행사에서 중국과 현지 배우들이 북연주 무용, 태극권 등을 선보였습니다. 중국 전통문화와 남아메리카주의 다원화 문화가 이곳에서 만나 단원과 화합의 명절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이구아수시 의원 이반드루 페이라는 공연이 중국에 대한 현지 주민들의 깊은 흥미를 불러일으켰고 문화 교류는 민간 교류를 촉진하는 데 유조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국강영도권 공연단이 17일과 19일 아랍연합추장국 아부다비와 두바이에서 추석 경극 특별 공연을 열었습니다. 이번 공연에 참가한 관객은 수천 명에 달했습니다. 예술가들은 창차구 폐왕별이, 요천궁 등 경전 단막극을 공연하고 창법과 몸집, 무술 동작 등 경극의 예술적 특징을 선보여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많은 현지 관객들은 경극 공연을 가까이서 보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더 많은 중화 전통 문화가 아랍연합추장국을 찾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교포 벨직구역 위문 행사가 22일 열렸습니다. 안트베르펜주 제1부지사 루크 레먼스는 가족의 정과 단원이라는 추석의 의미는 국경과 문화를 넘어섰으며 명절은 대중의 교류와 상호 료해를 증진하는 계획입니다.

연기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21일 저녁 보츠와나 가보로네에서 열린 추석 공연에서 현지 화교와 중국인 수백 명, 그리고 보츠와나 기빈이 함께 무용과 음악 연주 등 문예 절목을 관람했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0: 깨끗한 처소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0: 수도 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포를 관계합니다.
0: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2: 연결통합 방송이 8시를 알려드렸습니다.

0: 노래가 있어 즐겁습니다. 노래가 있어 행복합니다. 즐거운 오후, 행복한 오후. 노래 한 마당.
1: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노래 한마당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이 시간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오늘도 40분간 함께 노래 불러봅니다. 오늘 시간 오정묵 작사, 최룡해 작곡, 정옥화의 노래로 된 해란강 여울소리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연길 융합매체 중심 앱 옌지롱매의 APP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칭칭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사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연변 아줌마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47번, 79147번입니다. 안춘만 작사, 안춘석 작곡, 리광일 가수의 노래입니다.

네, 안춘만 작사, 안춘석 작곡, 리광일 가수의 연변 아줌마 함께 불러봤습니다. 노래방 번호 79147번, 79147번이었습니다. 자, 해란강 여울소리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가사 적으실 분들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울소리, 해란강 여울소리, 이 세상 그 어데나 울리고 울리여라. 이 세상 그 어데나 역사와 더불어 영원한 해란강, 행복의 여울소리 먼 바다로 울려가라. 행복의 여울소리 먼 바다로 울려가라. 후렴구, 아 여울소리 해란강 여울소리, 아 여울소리 해란강 여울소리, 이 세상 그 어데나 울리고 울리여라. 이 세상 그 어데나 울리고 울리여라.

0: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1: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0: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부분 올리고 올라가겠습니다. 올리고 떨어지지 맙시다. 올리고 올리어라.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0: 네, 노래 한마당 오늘 시간 오정묵 작사, 최룡해 작곡, 정옥화의 노래로 된 해란강 여울소리 함께 배워봤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68번, 79168번이었습니다. 네, 오늘 자리 함께 해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금평이 브릭스 공상 포럼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안목을 가지고 혁신 분야에서의 국제적 교류 및 협력을 심화해 각자의 비교 우위와 보존 자원을 충분히 이용해 더 많은 국가와 인민이 과학기술 진보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전통 산업에 대한 정보화, 자동화, 지능화의 충격을 적절하게 해소하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 새로운 취업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포용과 광익을 견제하면서 각국 인민을 복되게 해야 합니다. 발전이 불균형하고 불충분한 문제는 각국이 공동으로 직면한 도전입니다. 신흥시장국,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의 격차가 여전히 뚜렷이 존재하고 있으며 각국 내부에도 발전 격차가 정도부동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는 국제사회의 종합적인 행동 방안을 제공해줬습니다. 브릭스 국가들은 자국의 실정에 입각해 2030 의제를 자국의 발전 전략과 심층적으로 연결시키고 인민 중심을 견제하며 경제, 사회, 환경의 발전을 총괄적으로 계획해 인민 대중의 획득감과 행복감을 끊임없이 증진시켜야 합니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견지해 국제사회가 파리 협정을 전면적으로 실행하도록 추진하며 자연을 숭상하고 녹색 발전을 지향하는 생태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적 발전과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선진국들이 공적 개발 원조 약정을 이행하도록 촉구하며 광범한 개발 도상국에 대한 원조를 확대해야 합니다. 아프리카는 개발 도상국이 가장 집중된 대륙으로서 세계적으로 발전 잠재력이 가장 큰 지역입니다. 우리는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아프리카의 발전을 지원해 브릭스와 아프리카의 협력을 남남 협력의 본보기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협력 과정에 우리는 자체의 실정과 결부시켜 아프리카 국가와 빈곤 감소, 식량 안전, 혁신, 기반 시설 건설, 공업화 등 분야에서 프로젝트 협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각국이 경제 구조를 발전시키도록 도와주고 아프리카 연합 어젠다 2063을 실행하는 데 힘을 보태줌으로써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 대지가 왕성한 생기와 활력으로 차넘치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다자주의를 견제하면서 글로벌 거버넌스를 완비해야 합니다. 모든 국가에 있어서 량화하고 안정적인 외부 환경은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현행 국제 질서는 비록 완벽하지 못하지만 규칙을 토대로 하고 공평을 앞세우고 상생을 목표로 하는 한 함부로 부정해서는 안 되며 허물고 재구축하려고 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브릭스는 다자주의를 확고히 실행하고 각 측이 공동으로 제정한 국제규칙을 확실히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국가의 대소에 관계없이 일률로 평등함을 견제하고 국제사무를 함께 논의해 처리하며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를 반대해야 합니다. 공동, 종합, 협력, 지속 가능에 기초한 안보관을 창도하고 지정학적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데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다자 간 무역 체제를 확고히 지지하고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신흥시장국과 개발도상국의 대표성과 담론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혁신, 무역 투자, 지식재산권 보호 등 문제

있어서나 사이버 공간, 우주 공간, 극지 등 새로운 영역에 있어서 나를 막론하고 새로운 규칙을 제정할 때는 모두 신흥시장국과 개발도상국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그들의 리익과 요구를 반영하며 그들의 발전 공간을 확보해줘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학송 작사 문용덕 작곡의 연변대찬을 김지협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사랑하는 것이 없이는 못 사는 세상이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자신에게 무엇이 남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누는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편으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던 영혼의 순수함에서 생겨나지 않을까요? 가진 것이 많을수록 주는 것에 더 인색한 세상입니다. 하나를 가지면 다른 하나를 더 가지고 싶고 하나를 가지면 또 다른 하나를 더 가지고 싶은 사람의 헛된 욕망. 고장난 세상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뿐이 아닐까요?

그래, 우리가 무언가에 실증을 낸다는 것은 만족을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처음 가졌던 나름대로 소중한 느낌들을 쉽게 잊어가기 때문이죠. 네, 내가 왜 이 물건을 사게 됐던가?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게 됐던가? 내가 왜 그런 다짐을 했던가? 이렇게 하나둘 곱씹어 생각하다 보면 그 처음에 좋은 느낌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생각은 늘 변화합니다. 늘 같을 수는 없겠죠. 네, 악기와도 같습니다. 그 변화의 현위에서 각자의 상념을 연주할지라도 현을 이루는 악기 자체에 소홀하면 좋은 음악을 연주할 수 없습니다. 네, 우리는 늘 변화를 꿈꾸지만 사소한 무관심,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에 이따금 불협화음을 연주하게 되는 거죠. 네, 현인들은 말하거든요. 가장 소중한 것은 언제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가까이 있다. 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행복은 결코 누군가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죠. 네, 지금 눈을 새롭게 뜨고 주위를 바라보십시오. 늘 사용하는 구형 휴대폰, 네, 어느새 손에 익은 볼펜 한 자루, 잠들어 있는 가족들, 그리고 나를 기억하는 친구들, 사랑했던 사람, 또 지금 사랑하는 사람. 네, 먼저 소중한 느낌을 가지러 해보십시오. 먼저 그 예전의 그 마음을 되살리고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네, 당신은 소중한데 그들은 그렇지 않다고 속상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떠올렸던 그 마음, 네, 그들로 인해서 잠시나마 가졌던 그 마음, 볼펜을 종이에 극적이면서 고르던 그 마음, 네, 처음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던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졌었던 때를 떠올리면서 엷은 미소를 짓는 멋진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선물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선물해 보십시오. 네, 오늘 옷 참 잘 어울려요 라고 웃으면서 먼저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리학군 가수의 노래입니다. 용보수광.

네, 사회가 요구하는 틀에 박힌 역할에 맞추느라고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컨대 느끼는 그대로 솔직하게 느끼면서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닌 나의 인생을 사는 게 가장 현명한 삶의 방식이 아닐까요? 네, 계속해서 다음 곡 듣겠습니다. 박은화 가수의 연결 축복.

연결통합방송 조선어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결통합방송 조선어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渴望正义的感受。

0: 11点半，别为离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开始从平淡日子感受快

是从平淡日子感受惯。

0: 0:30，你在等着谁的信息？对着星星就说你的心里话吧。
1: 每一秒都澎湃 FM91.4 延吉综合广播。

0: 现在是凌晨1:30，如果你还没睡，那你真的很拼哦！长期晚睡，身体会抗议。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0: 在是凌晨2:30，猫头鹰都睡了，你还在等什么？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0: 凌晨三点半。据说这个时间还在听广播的都是有故事的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综合。

0: 现在是凌晨4:30，比闹钟还烦人的是你旁边的那位呼噜声。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呼若起，像红日发放金箭，我伴你往事重现。轻叫声，共抬望眼看高空，终于青天优美为你献。

0: 事，清晨五点半，为了比别人多吃两包辣条，起床吧，巨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

中国人民解放军军乐团小号手吹响烈士纪念日号角，深沉悠远的号声激荡人心。